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We used to say never say never. 우리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곤 했지. Used to think we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고 Flying free beneath the sun. 햇살 아래 자유롭게 날아다녔지. Remember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젊었을 때를 기억해. Passenger when we were young이었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glad that you a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Friday, September 4th, that is, and the time is 10:06 and 26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a 보이는 라디오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보이는 라디오.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by anytime. It is open 24/7 and you can share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a random morning check-ins, everything is always welcome on our open chatting room. And if you can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a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이틀 동안 녹음 방송 후에 다시 생방으로 찾아뵙는 날인데 그날이 또 금요일이네요. 아주 수월한 한 주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So after 2 days of recorded shows on Wednesday and Friday, we're finally back live today. And somehow it's already Friday. I have to say it's been a pretty smooth and easy week for me. 이 수요일에는 저희 왜 수요일에는 왜 못 왔어? 왜 생방 안 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의 그 여름 특집 사운드바이트로 요번에 이달에 PD상을 받게 됐는데 그 시상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음 방송을 했습니다. So Wednesday we had a recorded show because I was attending an awards ceremony for our summer special soundbite which won producer of the month award. 그리고 어제는 또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식의 날이죠. 방송의 날이어서 생방 대신 조금은 특별한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And yesterday was a broadcasting day here in Korea, which is a day for those of u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to take a little break. So we prepared something special instead of our usual live show. 녹음 방송은 무조건 스페셜이라고 하네? 라고 약간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3, 4부에는 제가 한 12년 전에 저희 개국 특집으로 제작을 했었던 이 신중현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If you tuned in yesterday,

Second half of the show was revisiting this documentary I made 12 years ago about the legendary, the godfather of Korean music, 신중현. 또 큐티님들이 어제 방송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했는데,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wonderful responses from yesterday's, you know, 신중현 documentary. 그 당시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폐렴에도 걸리고 정말 정말 힘들게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거든요. That documentary actually means a lot to me. You know, I poured everything I had into making it, and I even came down with a pneumonia during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ary.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demanding projects that I ever worked on. I guess as a radio producer and. Because of that, I think it remains as one of the pieces that I'm most attached to in my broadcasting years.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애틋하고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벌써 12년 전인데 뭔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뭔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상을 한다든지 내심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서운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I think I have to say, frankly speaking, I secretly hope that it would give me some sort of a recognition, right? Maybe even winning an award, which never happened. And I remember feeling a bit disappointed.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타이밍과 또 행운이 따라줘야 하는 일이 참 많죠, you know. Sometimes you know, all you need is a little bit of luck and great timing. 그래서 비록 그때 인정받지 못했지만 또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이 PD이자 진행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 수상을 하면서 또 약간 그때 서운함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감사함이 또 들었습니다. And 12 years later, completely unexpectedly, you know, receiving an award for this very program, you know, that I produce and host, right? So somehow that old disappointment doesn't bother me anymore.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정을 다한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참 서운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poured your heart and soul into something and only to feel disappointed because no one seemed to really, you know, recognize it. I'm sure that you had some, right? 그게 뭐 어떤 긴 프로젝트일 수 있고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서운했다. 서운한 마음은 또 갖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It's not good to you know, contain those kind of sentiments and feelings inside of you. Maybe it's good to get it out. 그러니까 그 서운함 한번 저희한테 오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얘기하고 나면 또 그게 확 풀리더라고요, 기분이. So 뭔가 나의 열정과 어떤 나의 케어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기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답변 보내주시고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찾으시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신중현 선생님 노래 많이 들으셨죠? 물론 이제 풀피스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마 신중현 선생님 밴드 years 중에서는 가장 이 뭐라고 할까 전성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뭐 미인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죠. 하는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현과 엽전들 할 말도 없지만.

천중앙과 엽전들 할 말도 없지만 딴따다다단딴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선생님. I really, really be was immersed in his music. 정말 그분의 음악에 상당히 빠져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짜 그분이 band and his producing work and you know I listened to his music over and over again and was so amazed by the spectrum of music he has produced and composed. 그래서 오늘은 이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it could be for yourself 자신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You feel like you really poured everything into something and not to be recognized by it. It's just a hurtful feeling sometimes. 그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624님께서는 날씨가 갑자기 10월 온 것 같네요. Right. Almost suddenly feels like we are in October. 그죠?

It's kind of interesting how the season changes so fast. 정말 무더위 때문에 정말 고생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요. 그렇죠? 이러다 겨울 오겠죠. 그렇죠? The Pesky 님 says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아침입니다. It's a morning with the cool breeze. 그렇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이 날씨의 아침입니다. So I'm asking your question today.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했고 열정을 다한 어떤 일이나 행동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서운한 적이 있으신지. Have you ever poured your everything into it, only to feel, you know, disappointed by it for lack of, you know, getting recognized for it? That is the question for our listeners. 약간 금요일 프로그램치고는 약간 조금 이 무게감이 있는 질문이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런 서러움을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털어내시고 주말 들어가면 어떨까요? Get those feelings out of your system and get into the weekend mode as a happy person, lighter person in your head.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Eric Benet입니다. In the End.

백지영 나원주 네가 내리는 날. What a combination, huh? 백지영, of course, the singer, and 나원주 singer and the songwriter for this song, 네가 내리는 날. 원래는 이제 자화상의 곡이죠. 나원주 is one half member of the band 자화상. 네, 이제 백지영 씨와 같이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네가 내리는 날. So let's get to some 섭섭함 felt by our cutie nymphs. 약간 섭섭함의 주제로 약간 넘어가나요? 봅시다. 이육이사님께서 저에게 섭섭함이란 내 마음의 무게만큼 상대도 나를 생각해주는 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To me, feeling hurt, disappointed means wanting the other person to care for me as much as I care for them. 아, the imbalance. 그렇죠. 마음의 수평이 서로 비슷하면 좋겠지만 가끔 다르게 느껴질 때 섭섭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이런 마음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연애할 때는 참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You'd be wonderful if the emotional balance were even, but I feel hurt whenever I sense an imbalance. I'm a bit more free from those.

feelings now than I used to be. But back when I was dating, I remember feeling hurt quite often. 진한 사랑에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Intense love doesn't come with an expiration date, huh? Does it? Ah, that is a very thorny and very deep issue. Imbalance of emotions and imbalance of having a heart for someone. 서로 이렇게 똑같이 주고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But we know that is never the case. It's rarely the case, actually.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죠. I think i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deal with.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That's why maybe it's even more important to at least try to find somebody that who loves you as much as you love that person so that the imbalance, disparity isn't that big. 그렇게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섭섭함, 마음의 섭섭함. 와,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주제와는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감사드립니다. 2624님. I guess we just hope that, you know, we get more used to it as we get older.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is Avicii featuring Vargas and La Gola, Peace of Mind.

She ended up dating her then boyfriend, who is now her ex. I guess, you know, times have passed, huh? So watching them together really crushed me. I had poured everything into her, but her heart was completely consumed by him. Oh, that's just the, you know, tragedy of love, don't you think? 그렇죠, 벤님. 그 당시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게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와. But, you know, just the fact that you are talking about it now and reflecting back on that experience now means that you are okay to talk about it, huh? 마음이 지금 괜찮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키티님들 체크인 해주고 계신데, 신설풍님도 오랜만에 체크인 해주셨는데, 나원주 씨 노래 들으니까 또 그분의 그 사랑했나요? 라는 곡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아하, 사랑했나요? 라는 곡도 유명하죠. 나원주 씨 그 솔로곡인데요. 그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원주 사랑했나요?

나원주입니다. 사랑했나요? Which was a request from 신설풍님 who has checked in, who hasn't been checking in for a while, but you know, back with the request song. 감사드립니다. So today's topic, you know, feeling disappointed about the effort that you have given into something really valuable you felt. 베스킨님께서는 전 정말 열정을 다했으나 공정하지 않게 뭔가 평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서운함 그 이상인 화가 나더라고요. When I truly poured my passion into something, feeling like I was evaluated unfairly makes me feel far more than just hurt. It makes me actually genuinely furious. 예를 들어서 제안서 뭐 발표를 했을 때 결과가 순수 제안 내용보다 평가위원이나 정치적 영향에 보이지 않는 손의 느낌을 받았을 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영향이 며칠을 가하더라고요. So when presenting a proposal or a pitch, feeling the invisible hand of political influence or evaluator bias rather than a pure judgment of the content itself leaves me feeling very empty and it really lingers for days. 그렇죠. I think if you you know have worked for a company, 그냥 사회생활을 해 보셨다면은 몇 번 꼭 한 번 정도는 꼭 겪으셨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Feeling like you know you were underappreciated. 하지만 그런 공정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라고 할 때는 I think yes, it's more than 뭔가 서운함 이상의 그런 I guess the anger and the fury, 그렇죠. But you know the worst thing is we never know you know what caused it. 정말 그게 어떤 이 정치적인 영향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팩터가 있었는지 그런 게 이제 알 수 없을 때 참 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Sometimes you know as I said in the opening you know in life we know that everything kind of requires great timing and some luck as well.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It's really hard to accept it though. 하지만 지금이 왜 내 타이밍이 아니야. 인정하기 힘들 때도 있죠. 정말 뭔가 승복하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I guess that is life. 감사드립니다. 베스킨님. 어떤 마음이셨을지 이해가 갑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3, 4부로 갈까요? This is Evanescence, My Immortal.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a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 채팅을 위한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You can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us. And just, you know, we'll keep you accompanied for this live broadcast and the chatting방. And also,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도 이제 그 채팅 섹션이 있으니까요. 많은 또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오늘 일단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and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you know writing presentations and proposals and in the workplace context. 퇴근하는 프로도 님께서도 이 제안서 쓰면서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Oh, writing those proposals. 참. 저는 잘 그런 거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못 써요. 잘 쓰는 분들이 또 계시긴 한데, 그죠? 1033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중학생 때 일인데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몇 달간 주말도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예선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등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봇 같다고 하신 어떤 심사위원 말씀에 머리가 띵해졌죠. It was in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practiced really hard for this piano competition, but in the preliminary round, I didn't get the placement that I hoped for, and one of the judges' feedback kind of left me really stunned. He or she said, "I play like a robot." 제가 쳤던 곡이 베토벤의 발츠슈타인이었는데 이 곡은 어느 정도는 로봇처럼 칠 수밖에 없는 곡이었단 말이죠. So my piece was this piece called Waldstein by Beethoven, right? And you're supposed to play like a robot on this piece. 그래서 보통은 예선과 본선에서 동일한 곡을 연주하지만 저는 오기가 생겨 본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곡을 브람스 곡으로 전격 교체해서 나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So I changed my piece for the final round, which is kind of... you know, rare, right? But I took my risk and, you know, changed my piece to Brahms for the finals and it turned out to be a massive success. 때로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을 때 품게 되는 그 오기와 열정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진짜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Yes, exactly. The life lesson for sure. 이런 어떤 실패를 이제 맛보는 것 있죠. I guess especially you know when you enter competition and every little things the judges say really it's like a really like a piercing effect on you. 정말 뭔가 나를 찌르는 듯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이 나를 정말 더 강하게 만드는 그죠? 나의 그 오기를 부추기는 그런 것이 또 되기도 하죠. 그런 건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물론 신청하신 곡은 아닌데 이 베이토벤 로버트처럼 쳐야 된다는 그

발슈타인 그 곡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 곡이 맞는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죠? Of course there are many 이런 renditions. 준비한 곡은 에밀 길레스 버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So this is Beethoven Falstein Sonata in C major opus 53 first movement Allegro con brio. 다는 못 듣고 한번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Of course, we can't play the whole piece. It's over 10 minutes. Emil Gillis, Piano Sonata Beethoven, number 21, Opus 53, Movement, number 1. 잘은 모르지만 제가 클래식을. I don't know too much about classic, but I think I see what you're saying by saying that you're supposed to play like a robot. 그렇죠. 어떤 정확도와 어떤 technical, 어떤 그런 proficiency가 precision이 필요한 그런 곡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그렇게 로봇처럼 친다고 하는 거는 좀 글쎄요. 그게 자극이 되었다면 좋은 거지만요. 그렇죠? Maybe they're supposed to be the bad guy. 뭔가 악역을 해야 되는 게 또 심사위원의 역할이기도 하죠. 좋은 말만 해주면은 그게 또 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Yeah, let's think of it that way.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Okay, let's move on to next message sent in by

작가의 뽀글님께서는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 최근에 며칠을 고민 끝에 생신 선물을 했는데 그저 그런 반응을 했을 때좀 상대가 매사에 시니컬한 분이라는 걸잘 알면서도 마음이 돌부리에 걸린 것처럼 순간 휘청이게 되더라고요. So on a lighter note, doesn't sound like anything on a lighter note.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Recently, after agonizing over a birthday gift for days, receiving sort of a lukewarm response from that person left me feeling a bit shaken. Even though I knew full well that that person is cynical by nature, my heart still felt like it stumbled over a rock in an instant. 아, 참. 참,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참 있죠. That's when we realize, and that's when we tell our kids, right? If our kids go through something like that, right?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그지? 그게 세상이야. So you have to kind of brace yourself for it. It's just nothing bad with their intention, no bad intent, right? 근데 그냥 just that's just how they react. 뭔가 이렇게 감정 반응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고마워했겠죠. 하셨겠죠. 그죠? 왠지 가족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뽀글님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뽀글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맛있다 밴드인데요. 돌멩이.

Welcome back to TBS CFM 101.2 101.3. This is part 4 of the show today, and with our Patong Touch segment underway, we started with the Kelly Clarkson Stronger. So my reasoning for selecting that song is somewhere along the line when we are talking, have been talking about our topic today, which is, you know, feeling disappointed for not getting recognized for your work.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곡을 just a positive light for us, you know, these kind of experiences will make us stronger, hopefully. 그런 생각으로 한번 좀 가져보고 싶어서 곡을 선곡을 했고요. 바로 이어주시는 우리 큐티님 계십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 아까 그 제안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right? 퇴근하는 프로도님 said she is working on a proposal. 저는 시아의 Unstoppable로 이어봅니다.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makes you stronger. I'm unstoppable. 와, 좋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까 들으셨던 켈리 클락슨 가사이죠. Therefore, I'm unstoppable. I wish I could have that kind of mindset. 나를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나는 unstoppable이다. 나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것이다. 굉장히... 와, 담고 싶은 그런 마음 있네요. That is a mindset that I really would die for. 저는 그런 마인셋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끈적이긴 한데 그런 마인셋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I guess hoping that you are unstoppable with your proposal. 쓰고 계시는 그 제안서. Unstoppable한 그런 제안서가 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어주신 곡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또 시아의 곡인데요. Unstoppable인데 이 곡을 또 이어주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 Unstoppable.

Unstoppable, Sia의 곡이었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더님의 연결곡이었고요. So, that is the vibe we are taking this show into today. Self-motivation, 뭔가 이렇게 우리 각자 이 긍정적인 마인셋과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I love it. 뽀글님께서 그 분위기를 이어주시는데요. Better Man, Robbie Williams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요. Let's become a better person. Yes, we are getting stronger, right? What doesn't kill us will make us stronger because we are unstoppable. So let's become a better man, a better woman, a better person. 뭔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듯한 오늘 바통 터치 뭡니까? What is with the 바통 터치 narrative today? You know, it sounds like a big, very powerful story. 뽀글님의 연결곡 한번 가볼까요?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Better Man.

Robbie Williams, Better Man이었습니다. What doesn't kill us makes us stronger. Therefore, we become unstoppable. And in the course of that, we become a better man, a better person. 계속 이어갈까요? 제니님, stronger espresso. 마음은 stronger. Equals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진하게.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이어봅니다. That's good. That's, you know, 뭔가 a bit of a turn of event and a turn of mood here. 그래요. 이 셀프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I thought that the self-motivation storytelling, I think we had enough of, I think. 딱 거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서. I think Jenny님 really tilt us into the right direction with this song. Stronger espresso. 저는 espresso를 그렇게 이제 좋아하거나 많이 마셔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espresso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I never enjoyed drinking espresso, nor have I had that many experiences of drinking espresso. But there are people who love espresso. I don't get it, but I know there are people. 좋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곡인데요. 듣고 올까요? Espresso.

카펜터 였습니다. So, 커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I want to, you know, connect this song to another song that I really love about coffee. Red Hot Chili Peppers. 약간 좀 비트가 있는 약간 그루비한 Sabrina Carpenter의 곡을 들으니까 I feel like connecting it to another groovy song, which is Red Hot Chili Peppers의 곡인데요. 커피숍으로 이어보겠습니다.

Yes. Coffee shop, a Red Hot Chili Peppers. Ah, that Flea's bass line, that bass playing is just, you know, out of this world. You know, I play bass every Friday at my church. 이따가 오늘 교회 가서 베이스 쳐야 되는데 이 플리의 베이스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 의기소침해지네요. I'm very feeling disheartened by this, you know, extraterrestrial-like playing of a bass by Flea. 아,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좀 그렇네요. 연결곡 나왔습니다. 7582님께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로 이어봅니다. 커피는 toxic하지만 끊을 수 없어서요. I know coffee is not good for us, toxic, right? But we can never quit coffee, right? Then again, there is always that decaf coffee, right? Doesn't taste as good, but, you know, sometimes these days, 요즘에 decaf도 맛있잖아요, 그죠? 7582님의 연결곡 가겠습니다. 로제, Toxic Till the End.

Toxic Till the End의 연결곡이었습니다. 연결곡 Connection Song by 7582님 눈물 많은 T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매일 연습 중인 곡이 나와 너무 반갑네요. Talking about Toxic Till the End, right? 맨날 연습하는 것만 듣다가 실제 곡을 들으니 귀여워가는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I'm assuming that it is the Toxic Till the End. Red Hot Chili Peppers의 커피숍을 혹시 연습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Who knows, right? Anyways, thanks for your message. 감사드립니다. So that is all for today's show. For Monday's show, I wanted to just give you a little teaser for Monday's show.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coming in next Monday. He is a probably top session guitarist right now in Korea. 뭐 기타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작곡도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I will leave it at that. Okay. 월요일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계획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이번 주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ave a great weekend, Cutie님.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마지막 곡으로는 그 로제 씨의 곡을 들으니까 또 이 곡이 생각나네요. Grammy Live 버전인데요. 아파트 듣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That was Rise Up by Andra Day. Her voice always resembles Sia for me somehow. Sia랑 목소리 좀 비슷한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ell, going back to today's opening topic, you know how fast-paced I am, right? I'm a really fast-paced person. I think you can get it just by hearing my speak, you know? I speak quite fast. 말 굉장히 빨리 하고 그냥 걸음걸이도 빠르고 좀 빠릇빠릇한 편인데 저는 뭔가를 좀 시작하면 좀 빨리 잘하고 싶어서 아직 늘지도 않았는데 막 결과부터 확인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어렵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응숙하게 헤네는 또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And I guess progress is often easier to notice when we look back, not when we look ahead. You know, it's so important. Those ordinary days may not feel so special. I know it may feel so mundane and boring, but they are definitely doing their job. We always have to remember that. So if today feels slow, maybe that doesn't mean that we are standing still. That means we are progressing little by little. We just cannot see it right now.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또 차근차근 정성스럽게 보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 our lovely morning groovers, also known as our 알바생s, our part-timers, doing their fabulous job to get their morning workout done for this particular radio show, which is Morning Groove. I am Summer,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Such a happy day, isn't it?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Come on in to watch me live on our viewable radio on TBS EFM YouTube channel. It's so funny. Last night, right before falling asleep, I started to have another headache. 이렇게 두통이 좀 자주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제 또 간만에 두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약 먹으려고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약간 두통이 있어서 왼쪽을 비고 이렇게 잤어요. Because I kind of thought that that would help, you know, lying down on the side where I'm feeling my headache.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I didn't feel okay in the morning time either. 그래서 아침에도 오히려 머리 두통이 더 심해가지고 약간 막 울렁거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So I had quite a hard time driving on my way to work here. But you know what the funny thing is? As soon as I arrived to the studio, it just disappeared immediately.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약까지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이시죠? Can you hear this ASMR sound? 오, 약을 가져왔는데 이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I just ended up not having this pill that I brought for emergent situation. So it's great. 도대체 왜 근데 머리가 안 아파진 걸까요? 저 너무 신기해요. 여기 터가 좋은가? 뭐지? 아침에 커피 마신 것밖에는 한 일이 없거든요. 빵한입 먹은 거? 배고파서 머리가 아팠나? But anyways, this is a good thing.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통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만날 생각에 설레가지고 두통이 도망갔나 봐요. So, I'm happy to introduce our greeting messages from our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벤스버러 모닝 그루버, 그리고 호빵맨 아닌 호박맨 모닝 그루버,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 닥터 페이퍼 상민님, 어머, 다들 일찍부터 나오셨다. 웬일이에요? You guys are so early. Our cute early birds morning groovers, welcome.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모닝 그루브, 출첵, 필승. 헬스장도 출첵. Yeah, baby. I guess you're feeling good this morning. You're getting all of the things that you like, done. 모닝 그루브 듣기, 그리고 운동하기, 책.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도, Good morning.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Welcome back. 우리 출장 다녀오시느냐고, 펭귄킬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Now you're back from your business trip. 우리 이현섭 모닝그루버 0812 모닝그루버 says 걱정의 대상 중에 99%는 실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출근하기 꺼려질까요? It's that the 99% of the things we worry about don't actually exist. But why do I feel like I don't want to go to work today? 그래요. 이게 걱정이랑 출근하기 싫은 거랑 사실 상관이 없긴 한것 같아요. 뭐 걱정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짜증남이죠. 아, 출근하기 싫어, 이런 거. 하지만 막상 출근하고 나면 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잠깐 찰나의 순간일 뿐이라고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새벽이 밝아오듯 두려움 없이 찬번이라도 다시 일어설 거야. TBS EFM도 꼭 다시 일어설 거야. 까꿍 모닝 그룹원님들도 일어나세요. 하트 알바 시작하셔야죠. 이 다짐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다짐을 해요. 난 짱이야. TBS도 EFM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다짐 가끔 합니다. 특히 샤워하고 나올 때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편이에요.
특이하죠. It feels good if you do it afterwards. Anyway, 우리 모닝 그룹들 알바 시간입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시고 평온한 아침 보내시고 계신다면, Wake up, everyone! It's time for you to get your work done. 오늘도 모닝 그룹에서 수많은 활약, 뜨거운 활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to our DJ Ba, 박우리팀장님께 신청곡을 청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문자로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nd also, don't forget our open chat room on our K-Talk app.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 TBS EFM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윤동혁 감독님이 나와주셔서 윤동혁 감독님께 MG Q&A 큐를 부탁드릴게요. Let's g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질문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I'm going to reveal that right away, right now. Listen up.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you choose? We're gonna be talking about changing jobs, everyone.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나요? 우리 모닝 그룹들. So think about it. Don't think about your current job. Just imagine and think about all those kind of different jobs out there that you might do and that you might do a good job, actually. 내가 이거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것들 있으면 오늘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actually really excited to find out about your answers for this question. 좀 기대가 돼요. 우리 모닝 그룹들 워낙 좀 다양한 뭐 일들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아, 좀 호기심에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let me give you my answer. I think I've mentioned this earlier, but I think that I would do quite a good job if I was a flight attendant because I wanted to be a flight attendant actually. 제가 승무원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체험하고 싶어요. 국내 말고 외항사? 좀 포스 있는 약간 외항사 느낌으로 승무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And it looked really fun, you know, mingling with the other flight attendants, providing nice services to the passengers, you know, being in charge of the flight's safety issues and everything. Yeah, I think I would kind of nail it. 또 되게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당하게 그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beef or chicken?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치킨은 없다. 비프 드시라. 이런 얘기.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전 유니폼 입는 거에 대한 로망 향상이 있었어요. I had this fantasy about wearing uniforms at a job. 그래서 딱그 정석이잖아요. 승무원들이 멋지게 유니폼 탁 다리미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각진 걸탁 입고 탁탁탁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좀 해보고 싶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hat about you guys?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어떠세요? 밖에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는 만약에 엔지니어를 안 하셨더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라디오 DJ? 아니면 약간 드럼 같은 거 치시는 거?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뭔가 밴드에 좀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탁탁. 재즈 드럼 있잖아요. 그냥 드럼 말고. 예, 이렇게 뭔가 라이트하게 치는 거. 착착착착. 이렇게. 갑자기 왜 드럼이 생각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Let me know. Think about it.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you choose?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Since I love wearing uniforms, since I fantasize about it, let's take a listen to Justin Timberlake, Suit and Tie.

0: It is the 4th of September, Fri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It is finally starting to feel more like early autumn, with closer seasonal weather settling in. Starting today, mornings and evenings will feel pleasantly cool, with temperatures hovering around 20 degrees Celsius in many areas, will stay below 30 degrees Celsius even during the afternoon. Thanks to a cool and dry high pressure system, humidity levels have also dropped noticeably. All heat and tropical night advisories have now been lifted across the country except for western Jeju. Winds will be quite strong nationwide today, with gusts reaching around 50 meters per second, so take extra care if you're heading outside. Aside from areas seeing some rain, skies will be mostly clear across the country, but the sunshine will be strong, so don't forget your sun protection.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0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28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Busan, around 2 to 4 degrees lower than yesterday. For the next few days, we can expect mostly clear skies and pleasantly cool early autumn weathe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9 degrees Celsius. And that is your weather update for now. Have a great day ahead. Okay, it's only the start of the show, but I see a lot of Morning Groovers checking in, and I'm loving it. 우리 스타비 Morning Groover 오셨고요. 알로하, Danny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그리고 별초록 Morning Groover도 오셨군요. 다 보고 있습니다. I can see you guys greeting each other, checking in. 아이고, 우리 반장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Morning Groover입니다.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졌어요. 서머 PD님 아침에 나오실 때 쌀쌀했나요? So it got a little cooler early in the morning and late at night. So summer, was it quite cool when you headed outside today?
1: 아침엔 정신이 많이 없었네요.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를 좀 부여잡고 나왔기 때문에 아 머리 아파 이러면서 나왔기 때문에
0: I couldn't really feel the weather outside. But one thing for sure is that it got darker.
1: 해가 벌써 짧아져가지고 아침에 깜깜하더라고요. 물론 도착할 때쯤이면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해서 뭐 좋긴 한데
0: It's gonna get even darker, you know, week by week.
1: 좀 이제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더 어두워질 거예요. 해가 짧아지는 건 좀 슬픈기는 한데 그래도 날이 좀 선선해지니까 약간 콧바람도 나오고 막 나들이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기분 들지 않나요?
0: You know, the weather makes us feel so much better. It's all about the weather, everybody. Anyways, DKTLQ 모닝그루버께서 닉네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 아시보리 모닝그루버시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박은혜 팀장님이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활기찬 하루하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니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1: You guys are so precious and every single time, this given time in our morning is so precious. So I want to protect it for as long as I can and make the best day ever for you.
0: 여러분 아침만큼은 제가 꼭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함께해주세요.
1: Okay, so in case you forgot,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7525 responded, 저는 현재 삼성전땡 DSR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간다면 꼭 수의사를 해보고 싶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는 없지만 살면서 가끔 미련이 납니다.
0: So you would become a veterinarian. I adore dogs, cats, so I especially want to treat rescued dogs and stray cats, according to this message.
1: 그러니까요. 이 수의사는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0: Like, if you're an animal lover and if you're a vet, it'll be like the best job ever.
1: 내가 좋아하는 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도 안 아프게 치료해주고. 저도 진짜 동물들 막 좋아하고, 막 길고양이들 보고 이러면 막 도와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예, 그들을 치료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I'll be waiting for more responses regarding this question, everyone. This is Alicia Keys' Girl on Fire.

we have Coco Morning Groover and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saying hello this morning. Hello and good morning to all of you. 어서 들어오시고요. Let's get back quickly to our MG Q&A. So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you choose?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일 하고 싶은지 사연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호박맨님께서는요. 제 와이프로 하루 살아보고 싶네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So you want to live as your wife for one day and figure out what she likes, truly? 와이프분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막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죠. 막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닌가? 통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뭐 이런 건가? 어쨌든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서 like if you have this desire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for one day, that means you care about that person. 저는 이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그녀한테 관심이 있고 알고 싶은 거잖아요. 더 이해하고 싶고 아, 이런 마음 우리 호박맨님의 와이프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은 제 직업이 비록 초라한 주류 영업사원이지만 하루 동안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맨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스탠드업 쇼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던데요. 저도 사람들을 잘 웃길 자신이 있거든요. So my job is just a humble liquor salesperson. If given the chance for one day, I would love to host a solo show, perhaps a stand-up show.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직업도 초라한 건 없습니다. 왜 초라한 주류 영업사원이세요? 나중에 스탠드업 쇼 그리고 나중도 아니에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나의 전문 에리어가 딱 있으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딱 방송을 해야 재밌는 거거든요. You would need something to talk about, right? So why not talk about your job area, your job career? 뭔가 주류 영업사원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난 썰 풀어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저는 일단 완전 하라고 대찬성. 일단 구독자 한 명 확보거든요.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탁 서가지고 촬영하시면서 뭔가 주제도 딱 명확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그 어떤 직업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 영역에서는 내가 제일 전문가야.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퀸과 킹의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이런 자세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체육부장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패션 잡지사의 편집장이요. 포스 있고 또 멋진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바쁘고 일 잘하는 여성. 그래서 출근 룩을 에스레저 룩이 아닌 그런 후줄근 룩이 아닌 캐주얼, 정장 룩을 자꾸 입고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t feels like those charismatic, stylish vibe of a fashion magazine representative, their editor-in-chief, senior, or director always dress so impeccably, busy and seamlessly getting things done so perfectly every single time, right? I had a huge admiration of this as well, watching this movie. I believe that this movie kind of influenced so many people out there, so many women out there, actually. 뭔가 멋진 여성들, 커리어 우먼의 딱 정석인 영화잖아요. 뭔가 나는 내 가족이고 뭐고 내 커리어밖에 없어. 난 일잘러야. 난 일과 결혼해서 난 일밖에 몰라. 뭔가 이러면서 일에 그 몰두하는 모습. You know, watching those scenes where those amazing women are immersed on their job career, it looked amazing and it really surely gave a lot of inspiration. 그러니까요, that's all. 막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에 That's all. 분명히 이렇게 없어 보이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 우리 메릴 스트립 언니께서 어쨌든 가끔씩 저는 제가 엄청 바쁠 때 있잖아요. 좀 그런 제 자신에 취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You know, if I have stack of workloads, I actually kind of enjoy that. 뭔가 즐겨요. 막 일이 많고 막 할 게 많으면은 아, 어떡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재밌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In contrast, if I don't have any stuff to do, if I'm not so busy,
I feel less alive. 좀 이렇게 일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체육부장님처럼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2도 보셨나요? 전 2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 Anyways,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jobs, not about your job, but about a job that you want to experience for one day if you had the chance to, okay?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을 체험하실 건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때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신청곡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Boynen Radi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kay, this song is going out to 체육부장님, Electric Light Orchestra, Mr. Blue Sky.

싶어요. 공부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하는 장소가 멋져서요. 오늘은 서울시립 미술관 놀러 가요. Since visiting art museums often these days, I have been wanting to try working as a docent or museum guide. I would need to study a lot to do that, but the location itself seems so wonderful to work in. 미술 좋아하시거나 박물관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특히 도슨트 이런 직업을 가졌더라면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출근 자체가 힐링이 될것 같은 느낌? Just by arriving to your work would just heal yourself if you're a museum lover.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가 사실 웬만한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멋있게 꾸미잖아요. 막 크고, 그쵸? 깨끗하고 아주. 그리고 그런데 뭔가 어떤 서비스 업종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진상 손님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막 소개팅 같은 데 가가지고 직업이 뭐세요? 이러면은 아, 전 도슨트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되게 뭔가 막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의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marry me. 우리 양구양구 모닝그룹어? 저는 남편이요. 자유로운 내 남편, 제 지인들이 모두 탐내는 자리입니다. 한 번은 친한 동생이 다음 생에는 언니 남편으로 태어나겠다 해서 그 자리 제 거라고 했어요. So you want to experience your job as your husband for one day because he's such a free soul and a lot of people around you actually say the same thing too. 그래요? 자유로운 내 남편? 혹시 뭐 건물주신가요? 남편분께서? 왜 자유로우신 거지? 아니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좀 즐겁게 사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양구양구 모닝그루버께서 좋은 와이프여가지고, 너 같은 와이프 나도 있고 싶다. 그러려면은 너의 남편이 하고 싶다. 부럽네? 뭐 이런 걸까요?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는 그런 문자네요. 하루쯤은 남편이 되고 싶다. 은근히 이런 사연이 꽤 오고 있네요. 와이프가 되고 싶다. 남편이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걸까요?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저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전투기 조종사를 해보고 싶어요. 한때 제 꿈이었으나 일찍 접었습니다. 신청곡을 잊고 있었네요. 신청곡은 Take My Breath Away by Berlin입니다. Playing flight simulation games makes me want to become a fighter pilot. It was once my dream, but I gave up on it early on. 아, 조종사 진짜 멋있긴 하죠. 이 조종사들 막 서로 이렇게 막, 막, 막 높은 하늘 날면서 서로한테 막 메시지 주고받을 때 되게 그 장면 영화에서 나오고 이러면 멋있지 않아요? Passing 10,000 feet, autopilot engaged. 근데 이 조종사들이 메시지 주고받는데 항상 그게 있어요. 마이크를 입 안에다가 집어넣나? 발음이 잘안 들리지 않나요? Passing 10,000 feet, 이걸. 약간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그냥 여기 그 항공기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갈 때도 항상 그 기장님이 안내 방송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가지고 뭐 Ladies and gentlemen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Like, are you having the microphone inside your mouth, not outside your mouth? 그래서 뭔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 페루에 있을 때 공군기지에서 일했었거든요. I worked in the Air Force when I was in Peru as an internship, so I got to meet a lot of different pilots. 근데 이그 기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저는 리마에 있는 기지에 있었고 가끔 그 피스코에 있는 기지에서 이제 파일럿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So I would exchange messages with the pilot to check their schedule, and I would ask them as a joke. So are you flying on your way to Lima or are you driving?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런 거 되게 뭔가 멋있지 않나요? 오늘은 비행기 타고 날라오세요? 아니면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오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날라온다 그러고 그러면 한 시간 만에 슝 이러면서 막 오고 탁 내려가지고 에? 그 뚜껑 확 열려가지고 나는 페루의 파일럿이다 이러면서 막 걸어오는 아주 멋있었어요. 예. 제가 이 유니폼 참 좋아한다니까요. 예. 승무원 또 파일럿들은 또 파일럿 그 유니폼이 있잖아요. There's this thing about uniforms, everyone. 우리 양구양구님께서 다시 답을 주셨네. 남편이 건물주라면 저도 자유로울 텐데 I would be free if my husband was the owner of a building. 아, 그러네요. 남편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군요. 다른 의미로 남편이 부러우셨나 봐요.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알려주실래요?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Let me know.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it b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our lovely morning gurus. 아침부터 열일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We're live in the studio, everybody. Just remember,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Morning Groove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가 주시면 제가 나올 거예요. With T-Bong이, 귀염둥이 T-Bong이 언제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고 아주 그냥 대단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그렇습니다. I feel so grateful about T-Bong is just for being here next to me all the time. 우리 한율 같은 T-Bong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뻐하시고 또 귀여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s waving at you right now. Hello 여러분들 반가 반가. 우리 티봉이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nother reminder, 우리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카땡 어플로 들어가셔가지고 I almost said it! 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생방송이랄까요? 카땡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카땡 어플로 들어가셔서 까똑이라고도 하는데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And you know, earlier, the day before, we talked about our go-to places in our country, right? 우리 단골집 어디 어디 가는지 막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I actually drew a map and I have posted it on our Instagram. 우리 모닝그룹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 그 맛집 지도, 단골집 지도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게. 그래서 go check it out if you're curious about it. If you want to find out about our moninggroupers go-to places, go-to restaurants. Restaurants actually here in Seoul. 서울이랑 그다음에 뭐 저기 파주 근처 이제 맛집들 몇 가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계속 얘기해보고. I kind of thought that I could do this again next time because I believe that you still have many more places that you want to share with me.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때 또 이제 맛집지도 그려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Anyways, 우리 대화사랑 모닝그룹께서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를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 딸이 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네요. 고3 아들을 둔 친구이기도 한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저희도 내일 못 만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Anyways, 친구네 가족에게 무사히 다시 건강 되찾길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h no, so looks like your plan i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a friend of you who you are about to meet up tomorrow got COVID. The daughter actually got COVID. So I hope she really takes care. 건강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을 기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종종 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I still see some people getting infected on coronavirus these days. So we really have to take care about our hygiene and everything. 근데 옛날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나요? 예전에 막 정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전 생활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발표했었잖아요. So yeah, like back then the government has like actually announced that we won't be able to go back to our ordinary life before COVID era, just like the before COVID era. But now look at us. 뭐 거의 이제 뭐 사실 일상을 회복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It seems so unrealistic when we think about those past few days when we had to suffer from that coronavirus infection. 이게 엄청 옛날 얘기 같기는 하네요. 진짜 나중에 할머니 돼가지고 우리 손녀 손주들한테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썰 얘기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But anyways,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라는 말씀. 하진님 오셨습니다. Good morning입니다. 오늘도 듣다가 늦은 출첵합니다. It's okay, it's okay. 여러분들 늦은 출첵이 어딨어요. 그냥 9시 전에만 출첵하시면은 제가 다 개근상 드릴게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So welcome to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have 코너 코너 코너 코인 노래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I want you to expose your energy and just enjoy this vibe with me all along. 여러분들 더 신나게 놀아볼 생각이니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말도 많이 많이 걸어주시고요. We're gonna now play a song requested by 포포도 모닝 그룹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This is Gwen Stefani, Cool.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as a time. My body, my body's bruised.
1: 난 막 멍들어버렸어. What am I supposed to do? I'm all bruised, everyone. Anyways. 밖에서 바구니 팀장님이 오늘 노래에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해주셨는데 Because I feel like it. I feel so light right now.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많이 불러서 깜놀랬다고. 아, 이제 좀 노래방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Because this is what 노래방 is all about. Because what I do is I keep talk like an MC of a 노래방. 근데 원래 노래방은 MC가 없잖아요. So I might as well just sing, you know? 아, 알았어요. 은근히 우리 바구니 팀장님이 또 TMI 퀴즈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TMI 퀴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부분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부르고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부분 불렀으니까, we're gonna be giving out some TMI quiz for you. 노래방에는 항상 TMI 퀴즈가 곁들여지거든요. So today's question! What do you think Summer had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과연 썸머는 두 끼 연속으로 뭘 먹었을까요? What on earth did Summer eat yesterday? Two meals in a row, the same thing Two meals in a row Can you guys do this? 여러분들은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드실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제 썸머가 도대체 두 끼 연속 뭘 먹었길래 이러나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뭔지 한번 보내주실래요?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뭐 오픈 채팡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just leave your answers over there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And I actually quite enjoyed eating that meal two times in a row 과연 뭘 먹었을까 정답을 알아맞혀주세요 과연 어떤 우리 알바생 모닝그룹어가 정답을 즉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끼 연속 가능 가능 몇 가지 가능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음식이 맛있다면 If a food is really tasty If you're eating like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meal like For how many times can you eat in a row? 궁금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A 다음 rock and roll rocker 0879 Aerosmith I don't wanna miss a thing 재생 좋아요 여러분들 Aerosmith 나왔습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단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Aerosmith 아마겟톤 OST죠 여러분들 Did you guys see this movie? 굉장히 또 고전 우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ould stay awake 가볼까요 여러분들
0: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부장님, 와우, 하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썸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썸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na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저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우리 선생 모닝 그룹업 선마누 나가 듣기 연속으로 먹은 거 이슬? 왜요? 언제쯤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인가요? 제가 좀 요정 같아 보였나 봐요. So I look like a fairy, right? So it looks like I only eat like a moisture drop for my meal. 말도 안 돼요. 나름대로 잘 먹습니다. 네, 여러분 능력만 된다면, 소화력만 좋아진다면 하루 제일 먹고 싶어요. 땡땡, What did summer eat two times in a row? 정답, 켄님께서 스테이크. 스테이크라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치킨 가능합니다. 맥주도요. 와, chicken is like another level. 박은혜 찐나님, I have similarities on this. We can only have like three pieces of chicken and that's it. And we love to eat, we're foodies. But when it comes to chicken, I don't know. Sometimes I have this craving, but then once I take a bite, I don't know. I get tired so quickly. 왜 이렇게 치킨은 빨리 질리는 걸까요? 그냥 양념 없는 거 후라이드 먹어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신데요. 이걸 세 끼로 드실 수 있다니. And steak? No, that's not the answer. I actually have hard time chewing steak. 제가 얼마 전에 스테이크 먹으러 갔는데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제가 미디엄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미디엄 웰던으로 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팠어요. Give up forever without you. Google those iris.

모닝 그룹 쌈마피디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It's feel,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made to be broken. Made to be broken. 내가 누군지 알아줘.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m Summer. 안녕하세요. Summer예요.

아, 끌어올리고 있어요. 살아오르고 있어요. Let's go, everyone. 옛날 노래 특징.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 정답을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어. SHV? 신흥배 모닝그룹어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Viable Radio. 민준리 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Rod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물려. 아, 뭐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아,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폴로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왕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I'm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core things 같이 할게요.

with cooler and more comfortable weather settling in. Starting today, mornings and evenings will feel pleasantly cool, with temperatures hovering around 20 degrees Celsius, and many areas will stay below 30 degrees Celsius even during the afternoon. Thanks to a cool and high dry pressure system, humidity levels have also dropped noticeably. All heat and tropical night advisories have now been lifted across the country except for western Jeju. Winds will be quite strong nationwide today, with gusts reaching around 15 meters per second, so take extra care if you're heading outside. Aside from areas seeing some rain, skies will be mostly clear across the country, but the sunshine will be strong, so don't forget your sun protection.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0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28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Busan, around 2 to 4 degrees lower than yesterday. For the next few days, we can expect mostly clear skies and pleasantly cool early autumn weathe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5 degrees Celsius. That is the latest on today's weather forecast. Stay safe and have a great day ahead. I'm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맴돌길 바랍니다. 0912, a new Morning Groover, hello! 노산, 46세의 노산에 복직을 하면서 와우, 출근길에 늘 함께하는데요. 운전 중이라서 늘 문자 참여 못하다가 처음으로 보내요, 크크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you gave birth at the age of 46? 와, 축하드립니다. 완전 경사 아닌가요? 그쵸? 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복직까지 또 하셨네요. 파이팅 넘치시는 그런 일상을 보내셔야 될 텐데 모닝그루브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is program can lighten you up every single morning when you're going on your way to work.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주세요.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G의 모닝그루버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너무 기특하시고 대견하시고 막 그래요. 꾸역꾸역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세요. Always remind yourself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just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heading off to work. 얼마나 대견해요. 축하하는 조르디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항상 써머피디님의 긍정 에너지 감사해요. 아침밥을 잘 안 먹는 아들이랑 유치원 등원 전에 매일 같이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always listen with your son who don't eat that well every single time when you're serving breakfast on your way to his kindergarten together. 밥을 왜 안 먹을까요? 얼마나 맛있는데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엄마가 주는 밥, 그 밥이 세상 가장 맛있었다는 것을.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 보이겠지만 사실 집에서 먹는 그 집밥이 짱이라는 거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요. 요즘에는 등원길, 출근길이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나요? Because the weather is getting nicer, it's not that hot and humid anymore, so... just because of that, it would put you in a good mood on your way to school, on your way to work.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좋아진 것도 좀 감상하시고 알아차리시고 내 기분 전환에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today we have been talking about a job that we want to experience for one day.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 어떤 것을 체험하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We have some answers actually. 우리 켄 모닝그루버, 저는 맥주 양조장의 직원이 해보고 싶습니다. 맨날 마시기만 하지. 크크. 홉 선별부터 어떻게 만들어 내보냈는지 또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I would love to work at a beer brewery. I'm always just drinking. I'd really like to know the whole process in detail. 맥주 양조장 직원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별거 없지 않을까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막 맥주 샘플 나오면 아 이게 뭐야 웬 떡이야 이러면서 막 또 드시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 근데 요즘에 수제 맥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맥주를 하나씩 좀 마셔보는 그 재미가 있어서, 이거는 뭐 양조하는 데다 달린 것인가? 어쩜 이렇게 또 들어보지도 못한 신박한 맥주들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Obviously, if you go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will be able to see different kind of beers that are located over there. And yeah,

Those are gonna be beers that you have never seen in your life. 막 무슨 맛, 무슨 맛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한국 브랜드의 맥주도 되게 종류별로 있고 If you travel to different places in Korea, there is a beer for their region's specialty and everything. So it's quite fun. 뭔가 내 이름이 들어간 맥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f you are a beer lover.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Ken Moninguver. 그리고 처음으로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Rob Rock의 Eagle이라고 해주셨네요. 최애 밴드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우리 시스템에 없네요. 아까 박원희 팀장님께서 열심히 찾으신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틀어드릴 수 있으면 또 틀어드리고요. DJ Ba has actually selected another song for our Ken Moninguver. 이 Rob Rock이 프론트맨으로 활동을 했던 임펠리테리 밴드 곡을 하나 틀어드릴까 합니다. If that's okay for you, we have found an alternative song for you. So this is a song dedicated to Ken Moninguver. Let's listen to it all together since you've been gone.

얼른 정상화되기를 늘 기원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제가 우리 091리 모닝그룹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좋게 해드려서 저도 더욱더욱 기분이 같이 좋아지네요.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좋은 소식 또 모닝그룹에다가 공유해주시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저, 그리고 우리 TBS EFM, TBS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Thank you for all of your support for TBS. 어머,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닉네임이네요. 용카 파크 모닝 그루버, 642 모닝 그루버. 진짜 오랜만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년 만에 문자를 보내요. 오늘 미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시간에 카페 가다가 문자 보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라디오 듣다가 썸머 PD님 복귀 사실을 알았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그냥 예전 방송 리런 재방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 뉴스가 최근 뉴스더라고요. 2, 3년 전에는 출근길에 늘 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101.3 고정입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Now you finally found out about me. You have discovered me. 이렇게 또 저를 발견해 주시고 생방송한 거를 또 이렇게 우연히 들어주시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된 일이고 우린 인연이에요. 이렇게 또 다시 만난 거잖아요. We're so meant to be. By coincidence, we got to meet each other once again. And this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제가 용카팍 모닝그룹 닉네임 기억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미팅까지 오늘 취소돼가지고 카페 타임 즐기고 계시는군요.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신 거, 다시 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분 왜 이렇게 좋죠, 오늘? 건강하자, 모닝그룹원. 굿모닝이요. 오늘은 제 생일인데 왜 기분이가 그냥 그렇죠? Oh no. 아침부터 아이랑 투닥거려서인 건지 기분이 다운되는 아침이지만 금요일 썸머피디님의 목소리 듣고 업업 되고 있는 중이에요. 모두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 이젠 생일이라도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근사한 레스토랑보다 그냥 먹고 싶은 걸 먹는 편이랍니다. 오늘 생일 저녁은 매운 족발로 가보려고요. So it is your birthday, but you're not feeling so well. Maybe you had a little bit of an argument with your children, but today you still have a good plan. 매운 족발도 드실 거잖아요, 그쵸? 오늘 날씨도 좋을 거고 이러니까 좋은 것들 하나둘씩 찾아가면서 내 기분은 내가 좌지우지하잖아요. 내가 기분 좋기로 맘먹으면 기분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Once you decide to be in a good mood for the rest of your day, it really happens. It's only the start of the day. 아직 하루의 시작일 뿐이고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매운 족발 또 드시면 기분 얼마나 좋아지시겠어요? 이미 또 계획 다 있으시네.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룹은 좀 다투셔가지고 투닥거려서 속상할 순 있지만 생일이시잖아요. 생일 우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기분 좋게 하루 꼭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you wrap up today in a great mood. 우리 조국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하루 근무해보고 싶어요. 아메리칸 위스키니까 허름한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걸쳐입고 숙성고로 왔다갔다 하면서 오크통에서 조금씩 품질 관리차 한 잔씩 시음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So I would love to work as a master distiller for my favorite whiskey brand Wild Turkey just for a single day. Since it's an American whiskey, I imagine myself wearing a pair of worn-out jeans and a plaid flannel shirt walking back and forth through the rick house, sipping a tiny, tiny sip straight from the oak barrels for quality control. What a dream. 이 남자분들 특히 뭔가 이런 로망이 있으신가 봐요. 뭔가 맥주 브루어리나 아니면은 뭐 이제 디스틸러로 한번 근무해 보거나 이렇게 좀 술을 좀 적당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로망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봅니다. This has been fun figuring out about a job that you guys want to experience for one day. 굉장히 또 다양한 답이 오니까 이런 날 되게 재밌어요. When I get very different kinds of responses from you guys. 배우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그런 매력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알바생들이 항상 열일을 해주시니까요. 4889, another new morning groover. 와, 오늘 신규 유입 난리 났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랑 차 타고 학교 가는 중이에요. 신청곡은 부활의 Lonely Night입니다. 팅팅 나구리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가는 분들 되게 많죠. 이제 개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A lot of you guys must be on your way to school. 우리 학교 가는 학생분들이 오늘 난리가 났다고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또 바쁜 등교길에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We used to say never say never. 우리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곤 했지. Used to think we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고, flying free beneath the sun. 햇살 아래 자유롭게 날아다녔지. Remember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젊었을 때를 기억해. Passenger when we were young이었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glad that you a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Friday, September 14th, 4th, that is, and the time is 10:06 and 26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a boiling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boiling radio.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by anytime. It is open 24/7, and you can share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random morning check-ins. Everything is always welcome on our Open Chatting Room. And if you can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2 a.m. in the morning after. Hope you a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이틀 동안 녹음 방송 후에 다시 생방으로 찾아뵙는 날인데 그날이 또 금요일이네요. 아주 수월한 한 주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So after 2 days of recorded shows on Wednesday and Friday, we're finally back live today, and somehow it's already Friday. I have to say it's been a pretty smooth and easy week for me. 이 수요일에는 저희 왜 수요일에는 왜 못 왔어? 왜 생방 안 했어?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의 그 여름 특집 사운드바이트로 이번에 이달에 PD상을 받게 됐는데 그 시상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음 방송을 했습니다. So Wednesday, we had a recorded show because I was attending an awards ceremony for our summer special soundbite, which won producer of the month award. 그리고 어제는 또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식의 날이죠. 방송의 날이어서 생방 대신 조금은 특별한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And yesterday was a broadcasting day here in Korea, which is a day for those of u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to take a little break. So we prepared something special instead of our usual live show. 녹음 방송은 무조건 스페셜이라고 하네? 라고 약간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3, 4부에는 제가 한 12년 전에 저희 개국 특집으로 제작을 했었던 이 신중현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If you tuned in yesterday, second half of the show was revisiting this documentary I made 12 years ago about the legendary the godfather of Korean music, 신중현. 또 큐티님들이 어제 방송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했는데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wonderful responses from yesterday's Shinjungyeon documentary. 그 당시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폐렴에도 걸리고 정말 정말 힘들게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거든요. That documentary actually means a lot to me. You know, I poured everything I had into making it. And I even came down with a pneumonia during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ary.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demanding projects that I ever worked on, I guess, as a radio producer. And because of that, I think it remains as one of the pieces that I'm most attached to in my broadcasting years.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애틋하고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벌써 12년 전인데 뭔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뭔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상을 한다든지 내심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서운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I think I have to say, frankly speaking, I secretly hope that it would give me some sort of a recognition, right? Maybe even winning an award, which never happened. And I remember feeling a bit disappointed.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타이밍과 또 행운이 따라줘야 하는 일이 참 많죠, you know. Sometimes, you know, all you need is a little bit of luck and great timing. 그래서 비록 그때 인정받지 못했지만 또 생각지도 못했게 제가 이 PD이자 진행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 수상을 하면서 또 약간 그때 서운함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감사함이 또 들었습니다. And 12 years later, completely unexpectedly, you know, receiving an award for this very program, you know, that I produce and host, right? So somehow that old disappointment doesn't bother me anymore.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정을 다한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참 서운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poured your heart and soul into something and only to feel disappointed because no one seemed to really, you know, recognize it? I'm sure that you had some, right? 그게 뭐 어떤 긴 프로젝트일 수 있고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서운했다. 서운한 마음은 또 갖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It's not good to, you know, contain those kind of sentiments and feelings inside of you. Maybe it's good to get it out. 그러니까 그 서운함 한번 저희한테 오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얘기하고 나면 또 그게 확 풀리더라고요, 기분이. So, 뭔가 나의 열정과 어떤 나의 케어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기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답변 보내주시고는 샵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1013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찾으시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신중현 선생님 노래 많이 들으셨죠? 물론 이제 풀피스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마 신중현 선생님 밴드 이어스 중에서는 가장 이 뭐라고 할까 전성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뭐 미인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죠? 하는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현과 엽전들 할 말도 없지만.

0: suddenly feels like we are in October. 그죠? It's kind of interesting how the season changes so fast. 정말 무더위 때문에 정말 고생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요. 그죠? 이러다 겨울 오겠죠. 그죠? And the Baskin님 says,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아침입니다. It's a morning with the cool breeze. 그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이 날씨의 아침입니다. So I'm asking your question today.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했고 열정을 다한 어떤 일이나 행동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서운한 적이 있으신지 Have you ever poured your everything into it? Only to feel, you know, disappointed by it for lack of, you know, getting recognized for it. That is the question for our listeners.
1: 약간 금요일 프로그램 치고는 약간 조금 이 무게감이 있는 질문이긴 하네요. 그죠? 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런 서러움을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털어내시고 주말 들어가면 어떨까요?
0: Get those feelings out of your system and get into the weekend mode as a happy person, lighter person in your head.
1: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Eric Benet입니다. In the End.

백지영 나원주 네가 내리는 날. What a combination, huh? 백지영, of course, the singer, and 나원주 singer and the songwriter for this song, 네가 내리는 날. 원래는 이제 자화상의 곡이죠. 나원주 is one half member of the band 자화상. 네, 이제 백지영 씨와 같이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네가 내리는 날. So let's get to some 섭섭함 felt by our cutie nymphs. 약간 섭섭함의 주제로 약간 넘어가나요? 봅시다. 이육이사님께서 저에게 섭섭함이란 내 마음의 무게만큼 상대도 나를 생각해주는 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To me, feeling hurt, disappointed means wanting the other person to care for me as much as I care for them. 아, the imbalance. 그렇죠. 마음의 수평이 서로 비슷하면 좋겠지만 가끔 다르게 느껴질 때 섭섭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이런 마음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연애할 때는 참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It'd be wonderful if the emotional balance were even, but I feel hurt whenever I sense an imbalance. I'm a bit more free from those kind of feelings now than I used to be, but back when I was dating, I remember feeling hurt quite often. 진한 사랑에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Intense love doesn't come with an expiration date, does it? Ah, that is a very thorny and very deep issue. Imbalance of emotions and imbalance of having a heart for someone. 서로 이렇게 똑같이 주고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But we know that is never the case. It's rarely the case, actually.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죠. I think i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deal with.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That's why maybe it's even more important to at least try to find somebody that who loves you as much as you love that person, so that the imbalance, disparity isn't that big. 그렇게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섭섭함, 마음의 섭섭함. 와,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주제와는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감사드립니다, 2623님, 2624님. I guess we just hope that, you know, we get more used to it as we get older.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is Avicii featuring Vargas and La Gola, Peace of Mind.

거다라고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하는데요. Sometimes, you know, by reading messages sent in by our kittenims, listeners, takes me to another place. That's the beauty of, I guess, interaction on radio, huh? 좋습니다. 베니님도 역시 좀 이 마음의 imbalance, 섭섭함에 대한 메시지 주셨는데요. Benny says, back in high school, I had a crush. I really poured my heart and soul into pursuing her. But later on, she ended up dating her then boyfriend, who is now her ex. I guess, you know, times have passed, huh? So watching them together really crushed me. I had poured everything into her, but her heart was completely consumed by him. Oh, that's just a, you know, tragedy of love, don't you think? 그렇죠, 베니님. 그 당시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게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Wow. But, you know, just the fact that you are talking about it now and reflecting back on that experience now means that you are okay to talk about it, huh? 마음이 지금 괜찮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키티님도 체크인 해주고 계신데 신설풍님도 오랜만에 체크인 해주셨는데 나원주 씨 노래 들으니까 또 그분의 그 사랑했나요? 라는 곡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아하 사랑했나요? 라는 곡도 유명하죠. 나원주 씨 그 솔로곡인데요. 그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원주 사랑했나요?

나원주입니다. 사랑했나요? Which was a request from 신설풍님 who has checked in, who hasn't been checking in for a while, but you know, back with the request song. 감사드립니다. So today's topic, you know, feeling disappointed about the effort that you have given into something really valuable you felt. 베스키님께서는 전 정말 열정을 다했으나 공정하지 않게 뭔가 평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서운함 그 이상인 화가 나더라고요. When I truly poured my passion into something, feeling like I was evaluated unfairly makes me feel far more than just hurt. It makes me actually genuinely furious. 예를 들어서 제안서 뭐 발표를 했을 때 결과가 순수 제안 내용보다 평가위원이나 정치적 영향에 보이지 않는 손의 느낌을 받았을 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영향이 며칠을 가하더라고요. So when presenting a proposal or a pitch, feeling the invisible hand of political influence or evaluator bias rather than a pure judgment of the content itself leaves me feeling very empty and it really lingers for days. 그렇죠. I think if you you know have worked for a company, 그냥 사회생활을 해 보셨다면은 몇 번 꼭 한 번 정도는 꼭 겪으셨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Feeling like you know you were underappreciated. 하지만 그런 공정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라고 할 때는 I think yes, it's more than 뭔가 서운함. 뭔가 서운함 이상의 그런 I guess the anger and the fury 그렇죠. But you know the worst thing is we never know you know what caused it. 정말 그게 어떤 이 정치적인 영향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팩터가 있었는지 그런 게 이제 알 수 없을 때 참 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Sometimes you know as I said in the opening you know in life, we know that everything kind of requires great timing and some luck as well.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It's really hard to accept it though. 하지만 지금이 왜 내 타이밍이 아니야? 인정하기 힘들 때도 있죠. 정말 뭔가 승복하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I guess that is life. Huh? 감사드립니다, 베스키님. 어떤 마음이셨을지. 이해가 갑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3, 4부로 갈까요? This is Evanescence, My Immortal.

0: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a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 채팅을 위한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You can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us. And we'll keep you accompanied for this live broadcast and the chatting bang. And also,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도 이제 그 채팅 섹션이 있으니까요. 많은 또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오늘, 일단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and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writing presentations and proposals and in the workplace context.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도 이 제안서 쓰면서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Writing those proposals. 참 저는 잘 그런 거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못 써요. 잘 쓰는 분들이 또 계시긴 한데 그죠? 1033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중학생 때 일인데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몇 달간 주말도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예선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등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봇 같다고 하신 어떤 심사위원 말씀에 머리가 띵해졌죠. It was in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practiced really hard for this piano competition, but in the preliminary round, I didn't get the placement that I hoped for. And one of the judges' feedback kind of left me really stunned. He or she said, "I play like a robot." 제가 쳤던 곡이 베토벤의 발츠슈타인이었는데 이 곡은 어느 정도는 로봇처럼 칠 수밖에 없는 곡이었단 말이죠. So my piece was this piece called Wallstein by Beethoven, right? And you're supposed to play like a robot on this piece. 그래서 보통은 예선과 본선에서 동일한 곡을 연주하지만 저는 오기가 생겨 본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곡을 브람스 곡으로 전격 교체해서 나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So I changed my piece for the final round, which is kind of rare, right? But I took my risk and changed my piece to Brahms for the finals, and it turned out to be a massive success.
1: 때로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을 때 품게 되는 그 오기와 열정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진짜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0: Yes, exactly. The life lesson for sure. 이런 어떤 실패를 이제 맛보는 것 있죠. I guess especially when you enter competition and every little things the judges say really it's like a really like a piercing effect on you.
1: 정말 뭔가 나를 찌르는 듯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이 나를 정말 더 강하게 만드는 그죠? 나의 그 오기를 부추기는 그런 것이 또 되기도 하죠. 그런 건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물론 신청하신 곡은 아닌데 이

베이토벤, 로버트처럼 쳐야 된다는 그 발슈타인 그 곡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 곡이 맞는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죠? Of course there are many 이런 renditions 준비한 곡은 에밀 길레스 버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So this is Beethoven Valstein, Sonata in C major, Opus 53, First Movement, Allegro con Brio. 다는 못 듣고 한번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Of course, we can't play the whole piece. It's over 10 minutes. Emil Gillis, Piano Sonata Beethoven, number 21, Opus 53, Movement, number 1. 잘은 모르지만 제가 클래식을. I don't know too much about classic, but I think I see what you're saying by saying that you're supposed to play like a robot. 그렇죠. 어떤 정확도와 어떤 technical, 어떤 그런 proficiency가 precision이 필요한 그런 곡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그렇게 로봇처럼 친다고 하는 거는 좀 글쎄요. 그게 자극이 되었다면 좋은 거지만요. 그렇죠? Maybe they're supposed to be the bad guy. 뭔가 악역을 해야 되는 게 또 심사위원의 역할이기도 하죠. 좋은 말만 해주면은 그게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Yeah, let's think of it that way.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Okay, let's move on to next message sent in by 뽀글님. 뽀글님께서는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 최근에 며칠을 고민 끝에 생신 선물을 했는데 그저 그런 반응을 했을 때 좀 상대가 매사에 시니컬한 분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마음이 돌뿌리에 걸린 것처럼 순간 휘청이게 되더라고요. So on a lighter note, doesn't sound like anything on a lighter note.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Recently, after agonizing over a birthday gift for days, receiving sort of a lukewarm response from that person left me feeling a bit shaken. Even though I knew full well that that person is cynical by nature, my heart still felt like it stumbled over a rock in an instant. 아, 참. 참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참 있죠. That's when we realize, and that's when we tell our kids, right? If our kids go through something like that, right?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그지? 그게 세상이야. So you have to kind of brace yourself for it. It's just nothing bad with their intention. No bad intent, right? 근데 그냥 just That's just how they react. 뭔가 이렇게 감정 반응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고마워했겠죠. 하셨겠죠. 그죠? 왠지 가족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뽀글림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뽀글림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맛있다 밴드인데요. 돌멩이.

Welcome back to TBS CFM 101.2-101.3. This is part four of the show today, and with our Patong Touch segment underway, we started with the Kelly Clarkson Stronger. So my reasoning for selecting that song is somewhere along the line when we are talking, have been talking about our topic today, which is, you know, feeling disappointed for not getting recognized for your work.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곡을 just a positive light for us, you know, these kind of experiences will make us stronger, hopefully. 그런 생각으로 한번 좀 가져보고 싶어서 곡을 선곡을 했고요. 바로 이어주시는 우리 큐티님 계십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 아까 그 제안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right? 퇴근하는 프로도님 said she is working on a proposal. 저는 시아의 Unstoppable로 이어봅니다.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I'm unstoppable. 와, 좋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까 들으셨던 켈리 클락슨 가사이죠. Therefore, I'm unstoppable. I wish I could have that kind of mindset.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는 unstoppable이다. 나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것이다. 굉장히 와,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That is a mindset that I really would die for. 저는 그런 마인셋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끈적이긴 한데 그런 마인셋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I guess hoping that you are unstoppable with your proposal. 쓰고 계시는 그 제안서. Unstoppable한 그런 제안서가 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어주신 곡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또 시아의 곡인데요. Unstoppable인데 이 곡을 또 이어주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 Unstoppable.

Unstoppable, Sia의 곡이었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더님의 연결곡이었고요. So, that is the vibe we are taking this show into today. Self-motivation, 뭔가 이렇게 우리 각자 이 긍정적인 마인셋과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I love it. 뽀글님께서 그 분위기를 이어주시는데요. Betterman, Robbie Williams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요. Let's become a better person. Yes, we are getting stronger, right? What doesn't kill us will make us stronger because we are unstoppable. So let's become a better man, a better woman, a better person. 뭔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듯한 오늘 바통터치 뭡니까? What is with the batongtouch narrative today? You know, it sounds like a big, very powerful story. 뽀글님의 연결곡 한번 가볼까요?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Better Man.

Robbie Williams, Better Man 였습니다. What doesn't kill us makes us stronger. Therefore, we become unstoppable. And in the course of that, we become a better man, a better person. 계속 이어갈까요? 제니님, stronger espresso. 마음은 stronger. Equals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진하게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이어봅니다. That's good. That's you know 뭔가 a bit of a turn of event and a turn of mood here. 그래요. 이 self motivation으로 이제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I thought that the self motivation storytelling I think we had enough of I think. 딱 거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서 I think Jenny님 really tilt us into the right direction with this song. Stronger espresso. 저는 espresso를 그렇게 이제 좋아하거나 많이 마셔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espresso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I never enjoyed drinking espresso nor have I had that many experiences of drinking espresso, but there are people who love espresso. I don't get it, but I know there are people. 좋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곡인데요. 듣고 올까요? Espresso.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였습니다. So, 커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수 있는데, I want to, you know, connect this song to another song that I really love about coffee. Red Hot Chili Peppers. 약간 좀 비트가 있는 약간 그루비한 사브리나 카펜터의 곡을 들으니까 I feel like connecting it to another groovy song, which is Red Hot Chili Peppers의 곡인데요. 커피숍으로 이어보겠습니다.

Toxic Till the End의 연결곡이었습니다. 연결곡 Connection Song by 7582님 눈물 많은 T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매일 연습 중인 곡이 나와 너무 반갑네요. Talking about Toxic Till the End, right? 맨날 연습하는 것만 듣다가 실제 곡을 들으니 귀여워가는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I'm assuming that it is the Toxic Till the End. Red Hot Chili Peppers의 커피숍을 혹시 연습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Who knows, right? Anyways, thanks for your message. 감사드립니다. So that is all for today's show. For Monday's show, I wanted to just give you a little teaser for Monday's show.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coming in next Monday. He is a probably top session guitarist right now in Korea. 뭐 기타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작곡도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I will leave it at that. Okay. 월요일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계획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이번 주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ave a great weekend, QT님.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마지막 곡으로는 그 로제 씨의 곡을 들으니까 또 이 곡이 생각나네요. Grammy Live 버전인데요. 아파트 듣겠습니다.

0: 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That was Rise Up by Andra Day. Her voice always resembles Sia for me somehow. Sia랑 목소리 좀 비슷한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ell, going back to today's opening topic, you know how fast-paced I am, right? I'm a really fast-paced person. I think you can get it just by hearing my speak, you know? I speak quite fast. 말 굉장히 빨리 하고 그냥 걸음걸이도 빠르고 좀 빠릇빠릇한 편인데 저는 뭔가를 좀 시작하면 좀 빨리 잘하고 싶어서 아직 늘지도 않았는데 막 결과부터 확인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문득 예전에는 어렵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능숙하게 해내는 또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And I guess progress is often easier to notice when we look back, not when we look ahead. You know, it's so important. Those ordinary days may not feel so special. I know it may feel so mundane and boring, but they are definitely doing their job. We always have to remember that. So if today feels slow, maybe that doesn't mean that we are standing still. That means we are progressing little by little. We just cannot see it right now.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또 차근차근 정성스럽게 보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 our lovely morning groovers, also known as our 알바생s, our part-timers, doing their fabulous job to get their morning workout done for this particular radio show, which is Morning Groove. I am Summer,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Such a happy day, isn't it? 오늘 생방송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Come on in to watch me live on our viewable radio on TBS EFM YouTube channel. It's so funny. Last night, right before falling asleep, I started to have another headache. 이렇게 두통이 좀 자주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제 또 간만에 두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약 먹으려고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약간 두통이 있어서 왼쪽을 비고 이렇게 잤어요. Because I kind of thought that that would help, you know, lying down on the side where I'm feeling my headache.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I didn't feel okay in the morning time either. 그래서 아침에도 오히려 머리 두통이 더 심해가지고 약간 막 울렁거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So I had quite a hard time driving on my way to work here. But you know what the funny thing is? As soon as I arrived to the studio, it just disappeared immediately.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약까지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이시죠? Can you hear this ASMR sound? 오, 약을 가져왔는데 이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I just ended up not having this pill that I brought for emergent situation. So it's great. 도대체 왜 근데 머리가 안 아파진 걸까요? 저 너무 신기해요. 여기 터가 좋은가? 뭐지? 아침에 커피 마신 것밖에는 한 일이 없거든요. 빵한입 먹은 거? 배고파서 머리가 아팠나? But anyways, this is a good thing.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통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만날 생각에 설레가지고 두통이 도망갔나 봐요. So, I'm happy to introduce our greeting messages from our lovely morning groovers. 우리 벤스버러 모닝 그루버, 그리고 호빵맨 아닌 호박맨 모닝 그루버,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 닥터 페이퍼 상민님, 어머, 다들 일찍부터 나오셨다. 웬일이에요? You guys are so early. Our cute early birds morning groovers, welcome. 우리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모닝 그루브, 출첵, 필승. 헬스장도 출첵. Yeah, baby. I guess you're feeling good this morning. You're getting all of the things that you like, done. 모닝 그루브 듣기, 그리고 운동하기, 체크.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도 굿모닝.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Welcome back. 우리 출장 다녀오시느냐고 펭귄킬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Now you're back from your business trip. 우리 이현섭 모닝그루버 0812 모닝그루버 says 걱정의 대상 중에 99%는 실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출근하기 꺼려질까요? It's that the 99% of the things we worry about don't actually exist. But why do I feel like I don't want to go to work today? 그래요. 이게 걱정이랑 출근하기 싫은 거랑 사실 상관이 없긴 한것 같아요. 뭐 걱정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짜증남이죠. 아, 출근하기 싫어, 이런 거. 하지만 막상 출근하고 나면 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잠깐 찰나의 순간일 뿐이라고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새벽이 밝아오듯 두려움 없이 찬번이라도 다시 일어설 거야. TBS EFM도 꼭 다시 일어설 거야. 까꿍 모닝 그루버님들도 일어나세요. 하트 알바 시작하셔야죠. 이 다짐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다짐을 해요. 난 짱이야. TBS도 EFM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다짐 가끔 합니다. 특히 샤워하고 나올 때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편이에요.
특이하죠. It feels good if you do it afterwards. Anyway, 우리 모닝 그룹어들 알바 시간입니다. 아직 주무시고 계시고 평온한 아침 보내시고 계신다면 Wake up, everyone! It's time for you to get your work done. 오늘도 모닝 그룹에서 수많은 활약, 뜨거운 활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If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to our DJ Ba, 박우리팀장님께 신청곡을 청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문자로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nd also, don't forget our open chat room on our K-Talk app. 카톡 어플 오픈 채팅방 TBS EFM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윤동혁 감독님이 나와주셔서 윤동혁 감독님께 MG Q&A 큐를 부탁드릴게요. Let's g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질문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I'm going to reveal that right away, right now. Listen up.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you choose? We're gonna be talking about changing jobs, everyone.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So think about it. Don't think about your current job. Just imagine and think about all those kind of different jobs out there that you might do and that you might do a good job, actually. 내가 이거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것들 있으면 오늘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m actually really excited to find out about your answers for this question. 좀 기대가 돼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워낙 좀 다양한 뭐 일들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아, 좀 호기심에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let me give you my answer. I think I've mentioned this earlier, but I think that I would do quite a good job if I was a flight attendant because I wanted to be a flight attendant actually. 제가 승무원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체험하고 싶어요. 국내 말고 외항사? 좀 포스 있는 약간 외항사 느낌으로 승무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And it looked really fun, you know, mingling with the other flight attendants, providing nice services to the passengers, you know, being in charge of the flight's safety issues and everything. Yeah, I think I would kind of nail it. 저 되게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당당하게 그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beef or chicken?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치킨은 없다. 비프 드시라. 이런 얘기.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저 유니폼 입는 거에 대한 로망 향상이 있었어요. I had this fantasy about wearing uniforms at a job. 그래서 딱그 정석이잖아요. 승무원들이 멋지게 유니폼 탁 다리미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각진 걸탁 입고 탁탁탁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런 것좀 해보고 싶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hat about you guys? 우리 모닝 그룹어들은 어떠세요? 밖에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 윤동혁 감독님께서는 만약에 엔지니어를 안 하셨더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라디오 DJ? 아니면 약간 드럼 같은 거 치시는 거?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뭔가 밴드에 좀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탁탁. 재즈 드럼 있잖아요. 그냥 드럼 말고. 예, 이렇게 뭔가 라이트하게 치는 거. 착착착착. 이렇게. 갑자기 왜 드럼이 생각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Let me know. Think about it. If you could try someone else's job for one day, what would you choose?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Since I love wearing uniforms, since I fantasize about it, let's take a listen to Justin Timberlake, Suit and Tie.

0: you. Winds will be quite strong nationwide today, with gusts reaching around 50 meters per second, so take extra care if you're heading outside. Aside from areas seeing some rain, skies will be mostly clear across the country, but the sunshine will be strong, so don't forget your sun protection.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0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28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Busan, around 2 to 4 degrees lower than yesterday. For the next few days, we can expect mostly clear skies and pleasantly cool early autumn weathe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9 degrees Celsius. And that is your weather update for now. Have a great day ahead. Okay, it's only the start of the show, but I see a lot of Morning Groovers checking in, and I'm loving it. 우리 Stubby Morning Groover 오셨고요. Aloha, Danny Morning Groover. Oh,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그리고 별초롱 Morning Groover도 오셨군요. 다 보고 있습니다. I can see you guys greeting each other, checking in. 아이고, 우리 반장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Morning Groover입니다. 우리 Happy Life Morning Groover,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해졌어요. 서머 PD님 아침에 나오실 때 쌀쌀했나요? So it got a little cooler early in the morning and late at night. So summer, was it quite cool when you headed outside today? 아침엔 정신이 많이 없었네요.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를 좀 부여잡고 나왔기 때문에 아 머리 아파 이러면서 나왔기 때문에 I couldn't really feel the weather outside. But one thing for sure is that it got darker. 해가 벌써 짧아져가지고 아침에 깜깜하더라고요. 물론 도착할 때쯤이면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해서 뭐 좋긴 한데 It's gonna get even darker, you know, week by week. 좀 이제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더 어두워질 거예요. 해가 짧아지는 건 좀 슬픈기는 한데 그래도 날이 좀 선선해지니까 약간 콧바람도 나오고 막 나들이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기분 들지 않나요? You know, the weather makes us feel so much better. It's all about the weather, everybody. Anyways, DKTLQ 모닝그루버께서 닉네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 아시보리 모닝그루버시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박은혜 신자님이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활기찬 하루하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너무 소중하니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You guys are so precious. And every single time, this given time in our morning is so precious. So I want to protect it for as long as I can and make the best day ever for you. 여러분 아침만큼은 제가 꼭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함께해주세요. Okay, so in case you forgot, let's go back to today's topic.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면 7525 responded, 저는 현재 삼성전땡 DSR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간다면 꼭 수의사를 해보고 싶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는 없지만 살면서 가끔 미련이 납니다. So you would become a veterinarian. I adore dogs, cats, so I especially want to treat rescued dogs and stray cats, according to this message.
1: 그러니까요. 이 수의사는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0: Like, if you're an animal lover and if you're a vet, it'll be like the best job ever.
1: 내가 좋아하는 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도 안 아프게 치료해주고. 저도 진짜 동물들 막 좋아하고 막 길고양이들 보고 이러면 막 도와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예, 그들을 치료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루 동안 체험할 수 있다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I'll be waiting for more responses regarding this question, everyone. This is Alicia Keys' Girl on Fire.

Alright, morning groovers. 우리 조금 모닝 그루버 오셨네요. 그리고 무늬 무늬 줄무늬 모닝 그루버 모두 모두 안녕. 어서 오세요. 우리 알바생 여러분들 알바 바로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et working. Okay. 우리 MG Q&A 답좀더 읽어볼게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 요즘에 미술관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미술 작품을 설명해 주는 도슨트나 박물관 해설사 해보고 싶어요. 공부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일하는 장소가 멋져서요. 오늘은 서울시립 미술관 놀러 가요. Since visiting art museums often these days, I have been wanting to try working as a docent or museum guide. I would need to study a lot to do that, but the location itself seems so wonderful to work in. 미술 좋아하시거나 박물관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특히 도슨트 이런 직업을 가졌더라면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장소로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출근 자체가 힐링이 될것 같은 느낌? Just by arriving to your work would just heal yourself if you're a museum lover.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가 사실 웬만한 또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멋있게 꾸미잖아요. 막 크고, 그쵸? 깨끗하고 아주. 그리고 그런데 뭔가 어떤 서비스 업종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뭔가 진상 손님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막 소개팅 같은 데 가가지고 직업이 뭐세요? 이러면은 아, 전 도슨트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되게 뭔가 막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의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marry me. 우리 양구양구 모닝그룹어? 저는 남편이요. 자유로운 내 남편, 제 지인들이 모두 탐내는 자리입니다. 한 번은 친한 동생이 다음 생에는 언니 남편으로 태어나겠다 해서 그 자리 제 거라고 했어요. So you want to experience your job as your husband for one day because he's such a free soul and a lot of people around you actually say the same thing too. 그래요? 자유로운 내 남편? 혹시 뭐 건물주신가요? 남편분께서? 왜 자유로우신 거지? 아니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좀 즐겁게 사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양구양구 모닝그룹밖에서 좋은 와이프여가지고 너 같은 와이프 나도 있고 싶다. 그러려면은 너의 남편이 하고 싶다. 부럽네. 뭐 이런 걸까요?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는 그런 문자네요. 하루쯤은 남편이 되고 싶다. 은근히 이런 사연이 꽤 오고 있네요. 와이프가 되고 싶다. 남편이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걸까요? 원래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거죠.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저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전투기 조종사를 해보고 싶어요. 한때 제 꿈이었으나 일찍 접었습니다. 아, 신청곡을 잊고 있었네요. 신청곡은 Take My Breath Away by Berlin입니다. Playing flight simulation games makes me want to become a fighter pilot. It was once my dream, but I gave up on it early on. 아, 조종사 진짜 멋있긴 하죠. 이 조종사들 막 서로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높은 하늘 날면서 서로한테 막 메시지 주고받을 때 되게 그 장면 영화에서 나오고 이러면 멋있지 않아요? Passing 10,000 feet, autopilot engaged. 근데 이 조종사들이 메시지 주고받는데 항상 그게 있어요. 마이크를 입 안에다가 집어넣나? 그 발음이 잘안 들리지 않나요? Passing 10,000 feet, 이걸. 약간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그냥 여기 그 항공기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갈 때도 항상 그 기장님이 안내 방송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가지고 뭐 Ladies and gentlemen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Like, are you having the microphone inside your mouth, not outside your mouth? 그래서 뭔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아, 저 페루에 있을 때 공군기지에서 일했었거든요. I worked in the Air Force when I was in Peru as an internship, so I got to meet a lot of different pilots. 근데 이그 기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저는 리마에 있는 기지에 있었고 가끔 그 피스코에 있는 기지에서 이제 파일럿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So I would exchange messages with the pilot to check their schedule, and I would ask them as a joke. So are you flying on your way to Lima or are you driving?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런 거 되게 뭔가 멋있지 않나요? 오늘은 비행기 타고 날라오세요? 아니면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오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날라온다 그러고 그러면 한 시간 만에 슝 이러면서 막 오고 탁 내려가지고 에? 그 뚜껑 확 열려가지고 나는 페루의 파일럿이다 이러면서 막 걸어오는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our lovely morning groovers. 아침부터 열일하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We are live in the studio, everybody. Just remember,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Morning Groove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가 주시면 제가 나올 거예요. With T-Bone, 귀염둥이 T-Bone이 언제나 이 자리를 지켜주죠. 하고 아주 그냥 대단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그렇습니다. I feel so grateful about T-Bone just for being here next to me all the time. 우리 한율 같은 T-Bone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뻐하시고 또 귀여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s waving at you right now. Hello, 여러분들 반가 반가. 우리 티봉이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another reminder, 우리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카땡 어플로 들어가셔가지고 I almost said it! 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생방송이랄까요? 카땡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죠? 카땡 어플로 들어가셔서 까똑이라고도 하는데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And you know, earlier, the day before, we talked about our go-to places in our country, right? 우리 단골집 어디 어디 가는지 막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I actually drew a map, and I have posted it on our Instagram. 우리 모닝그룹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 그 맛집 지도, 단골집 지도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게. 그래서 go check it out if you're curious about it. If you want to find out about our moninggroupers' go-to places, go-to restaurants. Restaurants actually here in Seoul. 서울이랑 그다음에 뭐 저기 파주 근처 이제 맛집들 몇 가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계속 얘기해보고. I kind of thought that I could do this again next time because I believe that you still have many more places that you want to share with me.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때 또 이제 맛집지도 그려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Anyways, 우리 대화사랑 모닝그룹어께서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를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 딸이 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네요. 고3 아들을 둔 친구이기도 한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저희도 내일 못 만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Anyways, 친구네 가족에게 무사히 다시 건강 되찾길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h no, so looks like your plan i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a friend of you who you are about to meet up tomorrow got COVID. The daughter actually got COVID. So I hope she really takes care. 건강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을 기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종종 걸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기는 해요. I still see some people getting infected on coronavirus these days. So we really have to take care about our hygiene and everything. 근데 옛날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나요? 예전에 막 정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전 생활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발표했었잖아요. So yeah, like back then, the government has like actually announced that we won't be able to go back to our ordinary life before COVID era, just like the before COVID era. But now look at us. 뭐 거의 이제 뭐 사실 일상을 회복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It seems so unrealistic when we think about those past few days when we had to suffer from that coronavirus infection. 이게 엄청 옛날 얘기 같기는 하네요. 진짜 나중에 할머니 돼가지고 우리 손녀 손주들한테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썰 얘기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But anyways,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라는 말씀. 하진님 오셨습니다. Good morning입니다. 오늘도 듣다가 늦은 출첵합니다. It's okay, it's okay. 여러분들 늦은 출첵이 어딨어요. 그냥 9시 전에만 출첵하시면은 제가 다 개근상 드릴게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So welcome to the program. Morning Groovers, we have 코너 코너 코너 코인 노래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I want you to expose your energy and just enjoy this vibe with me all along. 여러분들 더 신나게 놀아볼 생각이니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말도 많이 많이 걸어주시고요. We're gonna now play a song requested by 포포도 모닝 그룹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This is Gwen Stefani, Cool.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그럼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as I tie
1: My body
0: My body's bruised
2: 난 막 멍들어버렸어 What am I supposed to do? I'm all bruised, everyone
0: Anyways
1: 밖에서 바구니 팀장님이 오늘 노래에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해주셨는데 Because I feel like it I feel so light right now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많이 불러서 깜놀랬다고 아, 이제 좀 노래방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Because this is what 노래방 is all about Because what I do is I keep talk like an MC of 노래방 근데 원래 노래방에는 MC가 없잖아요 So I might as well just sing, you know? 아, 알았어요 은근히 우리 방울이 팀장님이 또 TMI 퀴즈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TMI 퀴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부분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부르고 하면 아! 오케이. 이분 불렀으니까 We're gonna be giving out some TMI quiz for you. 노래방에는 항상 TMI 퀴즈가 곁들여지거든요. So today's question. What do you think Summer had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과연 썸머는 두 끼 연속으로 뭘 먹었을까요? What on earth did Summer eat yesterday? Two meals in a row. The same thing. Two meals in a row. Can you guys do this? 여러분들은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드실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제 썸머가 도대체 두 끼 연속 뭘 먹었길래 이러나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뭔지 한번 보내주실래요?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뭐 오픈 책방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just leave your answers over there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And I actually quite enjoyed eating that meal two times in a row 과연 뭘 먹었을까? 정답을 알아맞혀주세요 과연 어떤 우리 알바생 모닝그루버가 정답을 즉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끼 연속 가능 가능? 몇 가지 가능?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음식이 맛있다면 If a food is really tasty, if you're eating like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meal For how many times can you eat in a row? 궁금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A down rock and roll rocker 0879 Aerosmith I don't wanna miss a thing 재생 좋아요 여러분들 Aerosmith 나왔습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단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Aerosmith 아마겟톤 OST죠 여러분들 Did you guys see this movie? 굉장히 또 고전 우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ould stay awake 가볼까요 여러분들
0: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breathing watch you smile

최 부장님, 와우, 하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썸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썸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t to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저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 그룹어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 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good after you do it. 한 번에 맨 기분 좋아져요. And I don't wanna miss the day. 박진영 창법. Yeah! 팀스팸 모닝 그룹. 수세미를 주셨을 리는 없고. 하스터, 여보세요. 제가 수세미를 왜 먹습니까? 제가 수세미 먹게 생겼어요. So, pasta. Oh, 저는 아 면은 약간 두끼 연속으로 못 먹겠어요. When it comes to eating noodles, I can't eat it two times in a row. 밖에서 바구리 선생님이 왜? 약간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약간 면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if I eat noodles for lunchtime, I would have to eat something else for dinner time. I don't know why. I don't want to close my eyes. Don't want to close my eyes. 여러분들 다 같이. Don't want to close.

我哋新西文应该就爆。新晚嗰下嘅绝技人生嗰度爆更多，二千。喂，我们这就2000万，不够差了，应该啊。

좀 요정 같아 보였나 봐요. So I look like a fairy, right? So it looks like I only eat like a moisture drop for my meal. 말도 안 돼요. 나름대로 잘 먹습니다. 네, 여러분 능력만 된다면서 소화력만 좋아진다면 하루 제일 먹고 싶어요. 땡땡. What did Summer eat two times in a row? 정답. 켄님께서 스테이크. 스테이크라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치킨 가능합니다. 맥주도요. 와, chicken is like another level. 박은혜진다님, I have similarities on this. We can only have like three pieces of chicken and that's it. And we love to eat, we're foodies. But when it comes to chicken, I don't know. Sometimes I have this craving, but then once I take a bite, I don't know. I get tired so quickly. 왜 이렇게 치킨은 빨리 질리는 걸까요? 그냥 양념 없는 거 후라이드 먹어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신데요. 이걸 세 개로 드실 수 있다니. And steak? No, that's not the answer. I actually have hard time chewing steak. 제가 얼마 전에 스테이크 먹으러 갔는데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제가 미디엄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미디엄 웰던으로 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팠어요. Give up forever without you. 그거 너무

모닝 그룹의 쌈마피디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made to be broken. Made to be broken. 내가 누군지 알아줘.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m Summer. 안녕하세요, Summer예요.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달아오르고 있어요. Let's go, everyone. 옛날 노래 특집.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업계에서 정답을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 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 SHV? 신흥배 모닝그룹이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Viable Radio. 민준리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Bob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폴로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왕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of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portings 같이 할게요.

Welcome, rock and roll, everyone. Rock never dies. 좋아요. 03 Morning Group 떡볶이 아닌가요? 전 3개도 가능합니다. Oh, there is someone who can actually eat 떡볶이 for 3 meals in a row. 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코리안이라면 떡볶이 3개 이상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글렀네요.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김치찜이라고. 땡땡땡. 저는 김치찜 만들 수 없어요. 어려워요. 캔 모닝그룹 카레라고. Curry is not the answer. Summer made it by herself yesterday. 자, 오케이. 여러분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분식인데 제가 두 끼 이상 먹은 건. 짠, 날아줘.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김밥 말기에 좀 빠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것 같아요. So I love making kimbap to myself because I get to include my favorite ingredients.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볶고, 그다음에 비싼 시금치, 요즘 시금치 되게 비싸잖아요. 시금치 삶아서 양념하고, 당근채 썰고, I add a little bit of egg. 그리고 무까지 넣어가지고 참기름 살짝 발라가지고 그렇게 김밥을 만듭니다. So that is my style of kimbap. Nothing extra special, just a basic kimbap. But then when you make kimbap, you don't just make one row of kimbap, right? 김밥은 사실 자고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잖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live by myself, so I get to have all of that for myself. So that is why I just had to eat kimbap a lot yesterday for myself. Yeah, yeah, 네 여자친구 달래 여친 시켜주세요. This is Avril Lavigne, Girlfriend. 이게 사실 남의 여자를 뺏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진 않지만 But anyway, I love Avril Lavigne. 금발의 Avril Lavigne 시절이군요. 우리 0392 모닝그룹은 분식이라고 하시면 비빔만두 채소랑 새콤하게요. 보내다 보니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정답은 김밥이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ime's up. 제가 정답도 공개했고 했으니까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Here is Avril Lavigne, Girlfriend.

0: It is Friday, the 4th of September.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We are finally getting a taste of early autumn with cooler and more comfortable weather settling in. Starting today, mornings and evenings will feel pleasantly cool, with temperatures hovering around 20 degrees Celsius, and many areas will stay below 30 degrees Celsius even during the afternoon. Thanks to a cool and high dry pressure system, humidity levels have also dropped noticeably. All heat and tropical night advisories have now been lifted across the country, except for western Jeju. Winds will be quite strong nationwide today, with gusts reaching around 15 meters per second, so take extra care if you're heading outside. Aside from areas seeing some rain, skies will be mostly clear across the country, but the sunshine will be strong, so don't forget your sun protection.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0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28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Busan, around 2 to 4 degrees lower than yesterday. For the next few days, we can expect mostly clear skies and pleasantly cool early autumn weathe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5 degrees Celsius. That is the latest on today's weather forecast. Stay safe and have a great day ahead. I'm back, Morning Groovers, because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맴돌길 바랍니다. 0912, a new Morning Groover, hello! 노산, 46세의 노산에 복직을 하면서 와우, 출근길에 늘 함께하는데요. 운전 중이라서 늘 문자 참여 못하다가 처음으로 보내요, 크크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you gave birth at the age of 46? 와, 축하드립니다. 완전 경사 아닌가요? 그쵸? 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복직까지 또 하셨네요. 파이팅 넘치시는 그런 일상을 보내셔야 될 텐데 모닝그루브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is program can lighten you up every single morning when you're going on your way to work.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주세요.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G의 모닝그루버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너무 기특하시고 대견하시고 막 그래요. 꾸역꾸역 이렇게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세요. Always remind yourself that you're doing a fabulous job just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heading off to work. 얼마나 대견해요. 축하하는 조르디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항상 서머피디님의 긍정 에너지 감사해요. 아침밥을 잘 안 먹는 아들이랑 유치원 등원 전에 매일 같이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always listen with your son who don't eat that well every single time when you're serving breakfast on your way to his kindergarten together.
1: 밥을 왜 안 먹을까요? 얼마나 맛있는데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엄마가 주는 밥, 그 밥이 세상 가장 맛있었다는 것을.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 보이겠지만 사실 집에서 먹는 그 집밥이 짱이라는 거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요. 요즘에는 등원길, 출근길이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나요?
0: Because the weather is getting nicer, it's not that hot and humid anymore, so just because of that, it would put you in a good mood on your way to school, on your way to work.
1: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좋아진 것도 좀 감상하시고 알아차리시고 내 기분 전환에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lright, today we have been talking about a job that we want to experience for one day.
1: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직업 어떤 것을 체험하고 싶으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0: We have some answers actually.
1: 우리 켄 모닝그룹어, 저는 맥주 양조장의 직원이 해보고 싶습니다. 맨날 마시기만 하지. 크크. 홉 선별부터 어떻게 만들어 내보냈는지 또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0: I would love to work at a beer brewery. I'm always just drinking. Haha. I'd really like to know the whole process in detail.
1: 맥주 양조장 직원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별거 없지 않을까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막 맥주 샘플 나오면 아 이게 뭐야 웬떡이야 이러면서 막 또 드시고 막 이런 거 아니겠죠? 근데 요즘에 수제 맥주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맥주를 하나씩 좀 마셔보는 그 재미가 있어서, 이거는 뭐 양조하는 데다 달린 것인가? 어쩌면 이렇게 또 들어보지도 못한 신박한 맥주들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Obviously, if you go to the convenience store, you will be able to see different kind of beers that are located over there. And yeah, those are gonna be beers that you have never seen in your life. 뭐 무슨 맛, 무슨 맛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한국 브랜드의 맥주도 되게 종류별로 있고 If you travel to different places in Korea, there is a beer for their region's specialty and everything. So it's quite fun. 뭔가 내 이름이 들어간 맥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f you are a beer lover. And the message continues by Ken Morningriver. 그리고 처음으로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Rob Rock의 Eagle이라고 해주셨네요. 최애 밴드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this song in our system. 우리 시스템이 없네요. 아까 박원혜 팀장님께서 열심히 찾으신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기회에 틀어드릴 수 있으면 또 틀어드리고요. DJ Ba has actually selected another song for our Ken Morning Groover. 이 Rob Rock이 프론트맨으로 활동을 했던 임펠리테리 밴드 곡을 하나 틀어드릴까 합니다. If that's okay for you, we have found an alternative song for you. So this is a song dedicated to Ken Morning Groover. Let's listen to it all together since you've been gone.

Thank you, DJ Ba. 우리 박원희 팀장님의 센스란 정말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인가? I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is tune. I hope you feel the same way. 0912 Morning Groover texted back. 노산 후에 복직 중이신 우리 0912 Morning Groover께서 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오늘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얼른 정상화 되기를 늘 기원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제가 우리 0912 모닝 그룹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좋게 해드려서 저도 더 기분이 같이 좋아지네요.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좋은 소식 또 모닝 그룹에다가 공유해 주시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저 그리고 우리 TBS EFM, TBS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Thank you for all of your support for TBS. 어머,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닉네임이네요. 용카 파크 모닝 그루버 642 모닝 그루버 진짜 오랜만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년 만에 문자를 보내요. 오늘 미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시간에 카페 가다가 문자 보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라디오 듣다가 썸머피디님 복귀 사실을 알았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그냥 예전 방송 리런 재방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 뉴스가 최근 뉴스더라고요. 2, 3년 전에는 출근길에 늘 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100일점삼 고정입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Now you finally found out about me. You have discovered me. 이렇게 또 저를 발견해 주시고 생방송한 거를 또 이렇게 우연히 들어주시고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된 일이고 우린 인연이에요. 이렇게 또 다시 만난 거잖아요. We're so meant to be. By coincidence, we got to meet each other once again. And this is such a special experience indeed. 제가 용카팍 모닝그룹 닉네임 기억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미팅까지 오늘 취소돼가지고 카페 타임 즐기고 계시는군요. 모닝그룹과 함께 해주신 거, 다시 오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분 왜 이렇게 좋죠, 오늘? 건강하자, 모닝그룹원. 굿모닝이요. 오늘은 제 생일인데 왜 기분이가 그냥 그렇죠? Oh no. 아침부터 아이랑 투닥거려서인 건지 기분이 다운되는 아침이지만 금요일 썸머피디님의 목소리 듣고 업업 되고 있는 중이에요. 모두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 이젠 생일이라도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근사한 레스토랑보다 그냥 먹고 싶은 걸 먹는 편이랍니다. 오늘 생일 저녁은 매운 족발로 가보려고요. So it is your birthday, but you're not feeling so well. Maybe you had a little bit of an argument with your children, but today you still have a good plan. 매운 족발도 드실 거잖아요, 그쵸? 오늘 날씨도 좋을 거고 이러니까 좋은 것들 하나둘씩 찾아가면서 내 기분은 내가 좌지우지하잖아요. 내가 기분 좋기로 맘먹으면 기분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Once you decide to be in a good mood for the rest of your day, it really happens. It's only the start of the day. 아직 하루의 시작일 뿐이고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매운 족발 또 드시면 기분 얼마나 좋아지시겠어요? 이미 또 계획 다 있으시네.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룹은 좀 다투셔가지고 투닥거려서 속상할 순 있지만 생일이시잖아요. 생일 우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기분 좋게 하루 꼭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you wrap up today in a great mood. 우리 조국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의 마스터 디스틸러로 하루 근무해보고 싶어요. 아메리칸 위스키니까 허름한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걸쳐입고 숙성고로 왔다갔다 하면서 오크통에서 조금씩 품질 관리차 한 잔씩 시음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So I would love to work as a master distiller for my favorite whiskey brand Wild Turkey just for a single day. Since it's an American whiskey, I imagine myself wearing a pair of worn-out jeans and a plaid flannel shirt walking back and forth through the rick house, sipping a tiny, tiny sip straight from the oak barrels for quality control. What a dream. 이 남자분들 특히 뭔가 이런 로망이 있으신가 봐요. 뭔가 맥주 브루어리나 아니면은 뭐 이제 디스틸러로 한번 근무해 보거나 이렇게 좀 술을 좀 적당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로망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봅니다. This has been fun figuring out about a job that you guys want to experience for one day. 굉장히 또 다양한 답이 오니까 이런 날 되게 재밌어요. When I get very different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이렇게 또 바쁜 등교길에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우리 친구가 보냈어요? 아니면 아빠가 보냈어요? 신청곡이 왠지 아빠의 신청곡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직접 즐겨 듣는 신청곡인가요? 뭐 어찌됐건 저희가 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your favorite radio show,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another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at 7 a.m. next Monday.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requested by our new Morning Groover 4889, 부활의 Lonely Night.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We used to say never say never. 우리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곤 했지. Used to think we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고, flying free beneath the sun. 햇살 아래 자유롭게 날아다녔지. Remember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젊었을 때를 기억해. Passenger when we were young이었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glad that you a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Friday, September 14th, 4th, that is, and the time is 10:06 and 26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a boiling radio to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you can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on boiling radio.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by anytime. It is open 24/7, and you can share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a random morning check-ins. Everything is always welcome on our Open Chatting Room. And if you can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a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이틀 동안 녹음 방송 후에 다시 생방으로 찾아뵙는 날인데 그날이 또 금요일이네요. 아주 수월한 한 주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So after 2 days of recorded shows on Wednesday and Friday, we're finally back live today, and somehow it's already Friday. I have to say it's been a pretty smooth and easy week for me. 이 수요일에는 저희 왜 수요일에는 왜 못 왔어? 왜 생방 안 했어?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저희 프로그램의 그 여름 특집 사운드바이트로 이번에 이달의 PD상을 받게 됐는데 그 시상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녹음 방송을 했습니다. So Wednesday, we had a recorded show because I was attending an awards ceremony for our summer special soundbite, which won Producer of the Month award. 그리고 어제는 또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휴식의 날이죠. 방송의 날이어서 생방 대신 조금은 특별한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And yesterday was a broadcasting day here in Korea, which is a day for those of u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to take a little break. So we prepared something special instead of our usual live show. 녹음 방송은 무조건 스페셜이라고 하네? 라고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3, 4부에는 제가 한 12년 전에 저희 개국 특집으로 제작을 했었던 이 신중현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If you tuned in yesterday, second half of the show was revisiting this documentary I made 12 years ago about the legendary, the godfather of Korean music, 신중현. 또 큐티님들이 어제 방송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했는데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wonderful responses from yesterday's Shinjungyeon documentary. 그 당시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폐렴에도 걸리고 정말 정말 힘들게 힘들게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그런 다큐멘터리였거든요. That documentary actually means a lot to me. You know, I poured everything I had into making it. And I even came down with a pneumonia during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ary.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demanding projects that I ever worked on, I guess, as a radio producer. And because of that, I think it remains as one of the pieces that I'm most attached to in my broadcasting years.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애틋하고 애정이 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벌써 12년 전인데 뭔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뭔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상을 한다든지 내심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서운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I think I have to say, frankly speaking, I secretly hope that it would give

mean, some sort of a recognition, right? Maybe even winning an award, which never happened. And I remember feeling a bit disappointed.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타이밍과 또 행운이 따라줘야 하는 일이 참 많죠, you know? Sometimes, you know, all you need is a little bit of luck and great timing. 그래서 비록 그때 인정받지 못했지만 또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이 PD이자 진행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 수상을 하면서 또 약간 그때 서운함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또 그런 감사함이 또 들었습니다. And 12 years later, completely unexpectedly, you know, receiving an award for this very program, you know, that I produce and host, right? So somehow that old disappointment doesn't bother me anymore.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정을 다한 어떤 일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참 서운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Have you ever poured your heart and soul into something and only to feel disappointed because no one seemed to really, you know, recognize it? I'm sure that you had some, right? 그게 뭐 어떤 긴 프로젝트일 수 있고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서운했다. 서운한 마음은 또 갖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It's not good to, you know, contain those kind of sentiments and feelings inside of you. Maybe it's good to get it out. 그러니까 그 서운함 한번 저희한테 오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얘기하고 나면 또 그게 확 풀리더라고요, 기분이. So, 뭔가 나의 열정과 어떤 나의 케어가 인정받지 못한 그런 기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답변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찾으시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채팅방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신중현 선생님 노래 많이 들으셨죠? 물론 이제 풀피스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마 신중현 선생님 밴드 이어스 중에서는 가장 이 뭐라고 할까요? 전성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뭐 미인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죠? 하여튼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현과 엽전들 할 말도 없지만.

천중앙과 엽전들 할 말도 없지만 딴 따다다단 딴딴 따다다다다다다 What a riff. 진짜 as I was doing the documentary on 신중현 선생님, I really was immersed in his music. 정말 그분의 음악에 상당히 빠져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짜 그분이 band, and his producing work, and I listened to his music over and over again, and was so amazed by the spectrum of music he has produced and composed.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it could be for yourself, 자신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You feel like you really poured everything into something and not to be recognized by it. It's just a hurtful feeling sometimes. 그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육 이사님께서는 날씨가 갑자기 10월 온 것 같네요. Right. Almost suddenly feels like we are in October. 그죠? It's kind of interesting how the season changes so fast. 정말 무더위 때문에 정말 고생하던 게 며칠 전 같은데요. 그죠? 이러다 겨울 오겠죠. 그죠? And the Pesky님 says,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아침입니다. It's a morning with the cool breeze. 그렇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이 날씨의 아침입니다. So I'm asking your question today.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했고 열정을 다한 어떤 일이나 행동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서운한 적이 있으신지. Have you ever poured your everything into it only to feel, you know, disappointed by it for lack of, you know, getting recognized for it? That is the question for our listeners. 약간 금요일 프로그램 치고는 약간 조금 이 무게감이 있는 질문이긴 하네요. 그죠? 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런 서러움을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털어내시고 주말 들어가면 어떨까요? Get those feelings out of your system and get into the weekend mode as a happy person, lighter person in your head.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Eric Benet입니다. In the end.

백지영 나원주 네가 내리는 날. What a combination, huh? 백지영, of course, the singer, and 나원주 singer and the songwriter for this song. 네가 내리는 날. 원래는 이제 자화상의 곡이죠. 나원주 is one half member of the band 자화상. 네, 이제 백지영 씨와 같이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네가 내리는 날. So let's get to some 섭섭함 felt by our cutie names. 약간 섭섭함의 주제로 약간 넘어가나요? 봅시다. 이육이사님께서 저에게 섭섭함이란 내 마음의 무게만큼 상대도 나를 생각해주는 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To me, feeling hurt or disappointed means wanting the other person to care for me as much as I care for them. 아, the imbalance. 그렇죠. 마음의 수평이 서로 비슷하면 좋겠지만 가끔 다르게 느껴질 때 섭섭함이 생기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이런 마음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연애할 때는 참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It'd be wonderful if the emotional balance were even, but I feel hurt whenever I sense an imbalance. I'm a bit more free from those kind of feelings now than I used to be, but back when I was dating, I remember feeling hurt quite often. 진한 사랑에 유통기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Intense love doesn't come with an expiration date, huh? Does it? Ah, that is a very thorny and very deep issue. Imbalance of emotions and imbalance of having a heart for someone. 서로 이렇게 똑같이 주고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But we know that is never the case. It's rarely the case, actually.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죠. I think it's something that you have to deal with.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That's why maybe it's even more important to at least try to find somebody that who loves you as much as you love that person, so that the imbalance, disparity isn't that big. 그렇게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섭섭함, 마음의 섭섭함. 와,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주제와는 좀 다르긴 한데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감사드립니다. 2624님. I guess we just hope that, you know, we get more used to it as we get older.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is Avicii featuring Vargas and La Gola, Peace of Mind.

That was Avicii, Peace of Mind, featuring Vargas and La Gola. You know, sometimes I decide on a topic, and sometimes it takes a turn into an area or zone of topics that I never anticipated. 가끔은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준비를 하는데요. Sometimes, you know, by reading messages sent in by our Kyotinims, listeners, takes me to another place. That's the beauty of, I guess, interaction on radio, huh? 좋습니다. 베니님도 역시 좀 이 마음의 imbalance, 섭섭함에 대한 메시지 주셨는데요. Benny says, back in high school, I had a crush. I really poured my heart and soul into pursuing her. But later on, she ended up dating her then boyfriend, who is now her ex. I guess, you know, times have passed, huh? So watching them together really crushed me. I had poured everything into her, but her heart was completely consumed by him. Oh, that's just a, you know, tragedy of love, don't you think? 그렇죠, 벤님. 그 당시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게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와. But, you know, just the fact that you are talking about it now and reflecting back on that experience now means that you are okay to talk about it, huh? 마음이 지금 괜찮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키티님도 체크인 해주고 계신데 신설풍님도 오랜만에 체크인 해주셨는데 나원주 씨 노래 들으니까 또 그분의 그 사랑했나요라는 곡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아하 사랑했나요라는 곡도 유명하죠 나원주 씨 그 솔로곡인데요 그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원주 사랑했나요.

전 정말 열정을 다했으나 공정하지 않게 뭔가 평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서운함, 그 이상인 화가 나더라고요. When I truly poured my passion into something, feeling like I was evaluated unfairly makes me feel far more than just hurt. It makes me actually genuinely furious. 예를 들어서 제안서 뭐 발표를 했을 때 결과가 순수 제안 내용보다 평가위원이나 정치적 영향에 보이지 않는 손의 느낌을 받았을 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영향이 며칠을 가하더라고요. So when presenting a proposal or a pitch, feeling the invisible hand of political influence or evaluator bias rather than a pure judgment of the content itself leaves me feeling very empty and it really lingers for days. 그렇죠. I think if you you know have worked for a company, 그냥 사회생활을 해 보셨다면은 몇 번 꼭 한 번 정도는 꼭 겪으셨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Feeling like you know you were underappreciated. 하지만 그런 공정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라고 할 때는 I think yes, it's more than 뭔가 서운함. 뭔가 서운함 이상의 그런 I guess the anger and the fury 그렇죠. But you know the worst thing is we never know you know what caused it. 정말 그게 어떤 이 정치적인 영향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팩터가 있었는지 그런 게 이제 알 수 없을 때 참 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Sometimes you know as I said in the opening you know. In life, we know that everything kind of requires great timing and some luck as well.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It's really hard to accept it though. 하지만 지금이 왜 내 타이밍이 아니야? 인정하기 힘들 때도 있죠. 정말 뭔가 승복하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I guess that is life. 감사드립니다, 베스킨님. 어떤 마음이셨을지. 이해가 갑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3, 4부로 갈까요? This is Evanescence, My Immortal.

0: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Boiner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there. 또 실시간 채팅을 위한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You can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us. And you know, we'll keep you accompanied for this live broadcast and the chatting bang. And also, 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도 이제 그 채팅 섹션이 있으니까요. 많은 또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오늘 어떤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and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you know, writing presentations and proposals and in the workplace context. 퇴근하는 프로도님께서도 이 제안서 쓰면서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Writing those proposals. 참. 저는 잘 그런 거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못 써요. 잘 쓰는 분들이 또 계시긴 한데, 그죠? 1033님께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중학생 때 일인데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몇 달간 주말도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예선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등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봇 같다고 하신 어떤 심사위원 말씀에 머리가 띵해졌죠. It was in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practiced really hard for this piano competition, but in the preliminary round, I didn't get the placement that I hoped for, and one of the judges' feedback kind of left me really stunned. He or she said, "I play like a robot."
1: 제가 쳤던 곡이 베토벤의 발츠슈타인이었는데 이 곡은 어느 정도는 로봇처럼 칠 수밖에 없는 곡이었단 말이죠.
0: So my piece was this piece called Wallstein by Beethoven, right? And you're supposed to play like a robot on this piece.
1: 그래서 보통은 예선과 본선에서 동일한 곡을 연주하지만 저는 오기가 생겨 본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곡을 브람스 곡으로 전격 교체해서 나갔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0: So I changed my piece for the final round, which is kind of you know, rare, right? But I took my risk and, you know, changed my piece to Brahms for the finals, and it turned out to be a massive success.
1: 때로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을 때 품게 되는 그 오기와 열정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진짜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0: Yes, exactly. The life lesson for sure.
1: 이런 어떤 실패를 이제 맛보는 것 있죠.
0: I guess especially, you know, when you enter a competition and every little things the judges say really, it's like a really like a piercing effect on you.
1: 정말 뭔가 나를 찌르는 듯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이 나를 정말 더 강하게 만드는, 그죠? 나 그 오기를 부추기는 그런 것이 또 되기도 하죠. 그런 건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

말씀하신 물론 신청하신 곡은 아닌데 이 베이토벤 로버트처럼 쳐야 된다는 그 발슈타인 그 곡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 곡이 맞는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죠? Of course there are many 이런 renditions 준비한 곡은 에밀 길레스 버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So this is Beethoven Falstein Sonata in C major opus 53 first movement Allegro con brio. 다는 못 듣고 한번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Of course, we can't play the whole piece. It's over 10 minutes. Emil Gillis, Piano Sonata Beethoven, number 21, Opus 53, Movement, number 1. 잘은 모르지만 제가 클래식을. I don't know too much about classic, but I think I see what you're saying by saying that you're supposed to play like a robot. 그렇죠. 어떤 정확도와 어떤 technical, 어떤 그런 proficiency가 precision이 필요한 그런 곡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한테 그렇게 로봇처럼 친다고 하는 거는 좀 글쎄요. 그게 자극이 되었다면 좋은 거지만요. 그렇죠? Maybe they're supposed to be the bad guy. 뭔가 악역을 해야 되는 게 또 심사위원의 역할이기도 하죠. 좋은 말만 해주면은 그게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Yeah, let's think of it that way.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Okay, let's move on to next message sent in by 뽀글님. 뽀글님께서는 좀 가벼운 이야기인데 최근에 며칠을 고민 끝에 생신 선물을 했는데 그저 그런 반응을 했을 때 좀 상대가 매사에 시니컬한 분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마음이 돌뿌리에 걸린 것처럼 순간 휘청이게 되더라고요. So on a lighter note, doesn't sound like anything on a lighter note.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Recently, after agonizing over a birthday gift for days, receiving sort of a lukewarm response from that person left me feeling a bit shaken. Even though I knew full well that that person is cynical by nature, my heart still felt like it stumbled over a rock in an instant. 아, 참. 참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참 있죠. That's when we realize, and that's when we tell our kids, right? If our kids go through something like that, right?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그지? 그게 세상이야. So you have to kind of brace yourself for it. It's just nothing bad with their intention. No bad intent, right? 근데 그냥 just That's just how they react. 뭔가 이렇게 감정 반응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고마워했겠죠. 하셨겠죠. 그죠? 왠지 가족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뽀글님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뽀글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맛있다 밴드인데요. 돌멩이.

Welcome back to TBS CFM 101.2 101.3. This is part four of the show today, and with our Patong Touch segment underway, we started with the Kelly Clarkson Stronger. So my reasoning for selecting that song is somewhere along the line when we are talking, have been talking about our topic today, which is, you know, feeling disappointed for not getting recognized for your work.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의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곡을 just a positive light for us, you know, these kind of experiences will make us stronger, hopefully. 그런 생각으로 한번 좀 가져보고 싶어서 곡을 선곡을 했고요. 바로 이어주시는 우리 큐티님 계십니다. 퇴근하는 프로도님. 아까 그 제안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right? 퇴근하는 프로도님 said she is working on a proposal. 저는 시아의 Unstoppable로 이어봅니다.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makes you stronger. I'm unstoppable. 와, 좋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나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까 들으셨던 켈리 클락슨 가사이죠. Therefore, I'm unstoppable. I wish I could have that kind of mindset.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나는 unstoppable이다. 나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것이다. 굉장히... 와, 담고 싶은 그런 마음 있네요. That is a mindset that I really would die for. 저는 그런 마인셋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끈질기긴 한데 그런 마인셋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I guess hoping that you are unstoppable with your proposal. 쓰고 계시는 그 제안서. Unstoppable한 그런 제안서가 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어주신 곡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또 시아의 곡인데요. Unstoppable인데 이 곡을 또 이어주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 Unstoppable.

Unstoppable, Sia의 곡이었습니다. 퇴근하는 프로더님의 연결곡이었고요. So, that is the vibe we are taking this show into today. Self-motivation, 뭔가 이렇게 우리 각자 이 긍정적인 마인셋과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I love it. 뽀글님께서 그 분위기를 이어주시는데요. Better Man, Robbie Williams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요. Let's become a better person. Yes, we are getting stronger, right? What doesn't kill us will make us stronger because we are unstoppable. So let's become a better man, a better woman, a better person. 뭔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듯한 오늘 바통터치 뭡니까? What is with the 바통터치 narrative today? You know, it sounds like a big, very powerful story. 뽀글님의 연결곡 한번 가볼까요? Robbie Williams입니다. Better Man.

Robbie Williams, Better Man 였습니다. What doesn't kill us makes us stronger. Therefore, we become unstoppable. And in the course of that, we become a better man, a better person. 계속 이어갈까요? 제니님, stronger espresso. 마음은 stronger. Equals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진하게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이어봅니다. That's good. That's you know 뭔가 a bit of a turn of event and a turn of mood here. 그래요. 이 셀프 모티베이션으로 이제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I thought that the self motivation storytelling I think we had enough of I think. 딱 거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서 I think Jenny님 really tilt us into the right direction with this song. Stronger espresso. 저는 espresso를 그렇게 이제 좋아하거나 많이 마셔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espresso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I never enjoyed drinking espresso nor have I had that many experiences of drinking espresso, but there are people who love espresso. I don't get it, but I know there are people. 좋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곡인데요. 듣고 올까요? Espresso.

에스프레소 사브리나 카펜터였습니다. So, 커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I want to you know connect this song to another song that I really love about coffee. Red Hot Chili Peppers. 약간 좀 비트가 있는 약간 그루비한 사브리나 카펜터의 곡을 들으니까 I feel like connecting it to another groovy song, which is Red Hot Chili Peppers의 곡인데요. 커피숍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인생학을 해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좀 그렇네요. 연결곡 나왔습니다. 7582님께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로 이어봅니다. 커피는 toxic하지만 끊을 수 없어서요. I know coffee is not good for us. Toxic, right? But we can never quit coffee, right? Then again, there is always that decaf coffee, right? Doesn't taste as good, but, you know, sometimes these days, 요즘에 디카프도 맛있잖아요. 그죠? 7582님의 연결곡 가겠습니다. 로제, Toxic Till the End.

Toxic Till the End 네. 연결곡 이었습니다. 연결곡 Connection Song by 7582님 눈물 많은 T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매일 연습 중인 곡이 나와 너무 반갑네요. Talking about Toxic Till the End, right? 맨날 연습하는 것만 듣다가 실제 곡을 들으니 귀여워가는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I'm assuming that it is the Toxic Till the End. Red Hot Chili Peppers의 커피숍을 혹시 연습하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Who knows, right? Anyways, thanks for your message. 감사드립니다. So that is all for today's show. For Monday's show, I wanted to just give you a little teaser for Monday's show.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coming in next Monday. He is a probably top session guitarist right now in Korea. 뭐 기타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작곡도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I will leave it at that, okay? 월요일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계획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o, 이번 주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ave a great weekend, QT님.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마지막 곡으로는 그 로제 씨의 곡을 들으니까 또 이 곡이 생각나네요. Grammy Live 버전인데요. 아파트 듣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这是一座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It's a really strange radio for sure because, and sometimes you can listen to English, Korean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a little bit of Spanish and then a little bit of French, my quirky voice. 뭔가 이상한 소리들을 동시에 또 들을 수 있는 참 이상한 라디오다 싶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But anyway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y Whitney Houston, the legend. And that was obviously the answer. That was the song that Rosa Diaz was referring to. And she tried really, really hard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guess the answer, you did a great job. So let's read your messages right now. 정답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8890모닝 그룹은요. 크크크크크크크크 답은 포기하고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아침부터 큰 웃음 감사합니다. 아, 답이 없으시구나. 그냥 웃다가 끝나셨구나. So you just started laughing and ended up laughing without sending the answer because you were busy laughing. That's fine, that's fine.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웃기만 하다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정답 못 맞추셔도 돼요. Nobody's threatening you. 즐거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 로사 디아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You're welcome. 우리 3151 모닝 그룹어. 아니, 답을 어떻게 맞춰요? 웃다가 끝났어요. 다재다능한 울산마 PD 최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이렇게. 왜들 이렇게 답을 놓치세요, 여러분들. 듣다가 감상하시다가 그냥 놓쳐버리시네. 그냥 다들 이러시나 봐요. 오호, 껄껄껄. 이게 뭐지? 아, 쟤좀 웃기네. 오호호. 뭐야, 뭐야.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약간 이런 거죠. 나 근데 뭐 해야 돼? 이런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톰 홀랜드와 젠다야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예쁜 장면이 떠오르네요. Okay, so you're referring to a specific scene from a movie, I suppose. 저만 몰라요? 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가요? 이거 뭐 오디세이는 또 아닐 거고, 그쵸? 저만 지금 약간 동떨어져 있나요? Can you be more specific on your response?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는 척하고 싶다.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크크 굉장히 정이 많을 것 같은 로사 디아스 이모님 윈니 아레니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윈니 아레니 그러니까 정 되게 많아 보이시기는 해요. 막 되게 스페니쉬를 중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So she spoke a little bit of Spanish during her lyrics reading and yeah she seemed to be very very down to earth too. Ay mi amor oh 내 사랑 막 이러면서 막 Come on, eres mi bonita.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았어요. 우리 로사 디에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reat job, morning viewer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in guessing the answer correct.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게 춤 미친 듯이 추고 싶은 그런 모멘트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부르기 적당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The legend for sure. Now, you must have one of those songs that, you know, makes you feel super hyper and upbeat. This is like one of the songs that definitely makes me dance for sure. 이 노래를 저는 가만히 들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딱 정말 저한테 에너지를 막 부스트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The great songs never die, morning groovers. But anyways,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I don't know if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it, but I had such a great time. 어쨌든 전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Just a reminder of today's topic once agai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ied about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막 걱정한 거에 비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별일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ho do we have? We have Irene Cara, Flashdance, What a Feeling.

Remake Rewind。모닝 그룹어들 준비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총총총총 넘나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리메이크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께서는요,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 little quiz for you, morning groovers, because today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make of a certain song. Wonder what song that might be? And that means you will need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track that we are about to listen to. Very easy, morning groovers. If you think that you are aware of a lot of different kind of music,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or even though you're not an expert, if you're fully aware about the song that you're about to listen to, go ahead, give it a try, send in your answer,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원곡자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거. 자, 오늘은요,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소혜륜이라는 가수의 앞자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It's not a Korean song. It's actually a song from Taiwan. And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is song. And you're going to be guessing the original artist. 이 원곡자는 또 한국 가수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만 노래를 들어볼 거기는 한데 원곡자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정답을 한번 차근차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혜륜의 앞자 원곡. 자, 원곡자 힌트 드릴게요. 동물 친구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오늘 밤에 파티를 한다고 해요. 파티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 클럽 가나? 동물들이 가는 클럽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So animal friends are about to throw a party tonight. Hot, hot party tonight. But where is the venue? I think they're going to a club. So what kind of club are they going to? 무슨 클럽이길래 동물들이 가는 클럽 무슨 클럽일까요? Zoo club?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 리메이크 들으면서 원곡자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잖아요.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remake. This is 소혜륜 앞자.

So we listened to 소혜륜 앞자, 그리고 이 앞자에 가로치고 The Duck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When you heard the sound da da da da, that refers to a duck sound actually, according to the song information. 그래서 오리 소리라서 딱딱딱 이걸 약간 흉내낸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But anyways,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a minute.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주주클럽? 동물들이 가는 클럽, 주주클럽 이렇게 맞추신 거고요. 리메이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크크, 어머어머, 매번 서프라이즈의 모닝그루브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희는 솔직히 매일매일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거든요. So we want to surprise you every single day. So it worked! 그리고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브, 주즈클럽의 노래군요. 이 노래도 리메이크인 줄 몰랐네요. 저 오픈 채팅방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오픈 채팅방에 두둥 입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Welcome to our open chat room. 다라라라라. 이쪽은 우리 영H님이시고요. 다라라라. 우리 선생님이 인사하고 계시고요. 저기 우리 체육부장님 운동하고 계시네. 다라라라. 빼박 90년대생 어떤 효과음이죠? 다라라라라. But back to 때때때, 나 따라라라라, 때때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체육부장님, 크크크크, 주주클럽이라니? 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주주클럽, 나는 나. 우리 킴스팬 모닝그루버, 주다인 누나, 센티멘탈도 듣고 싶어요. So, 주다인 was the member of 주주클럽, right? 닥터페이퍼님, 깜짝이야. 우리 주주들에요. Shocking, give it up, club이라고 쓸려했는데, 진짜였네요. 이 힌트만 듣고 정답을 맞추시려고 했던 이 예리함.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 잘하신다.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t this. How can you guys be guessing in just like 3 minutes? 이 노래가 3분 동안 나가거든요? 3분 안에 여러분들 이 정답을 맞추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뮤직 엑스퍼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the answer will be revealed. And yes, 주주클럽 정답입니다. 딩동댕. 주주클럽이었습니다. 동물들이 클럽을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주주클럽을 가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주클럽의 노래 제목도 달라요. The song title is different too. 나는 나. I am me. 맞아요. 전 이거에 100% 공감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We're all different kind of human beings. 나는 나. 뭐 어쨌든 이 제목이 좀 꽂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Let me give you a short briefing of the whole entire remake process of these two songs, okay? To talk a little bit about 주주클럽 나는 나, it was originally released by the Korean modern rock band back then, 주주클럽, in 1996. 9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나는 나 became an instant million seller hit in Korea back then, driven by its catchy alternative rock sound and distinctive vocal style. Very distinctive indeed. 정말 흉내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보컬이었어요. 난 많은 사랑들 나나나나나 해낸 걸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그 특유의 창법이 있는데 난 누구에게도 밝힐 수 있어. 자꾸 따라하게 되는 묘한 매력의 주주클럽. 약간 저는 그 당시에 크랜베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You know the vocal from the Cranberries? Yeah, I think 주주클럽's vocal, she didn't sound exactly the same, but she kind of resembled the vocal from Cranberries from my perspective. 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But to talk about this remake, 소혜련, Tracy Sue라고도 하는데요. 이 Duck, 앞자라는 노래인데, this is

Obviously, Taiwanese pop singer Tracy Hsu, she released her remake later that very same year, back in 1996, actually, turning the track into an explosive hit across Taiwan. And interestingly, the quirky duck concept successfully revamped Hsu's image into a leading idol and also boosted Juju Club's international profile, too. 이렇게 또 의외의 리메이크 곡 그런 탄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죠? 비록 좀 90년대에 나온 노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다인 씨, 주주클럽의 멤버잖아요. She actually, well, not so recently anymore. I think the year was back in 2020. She appeared on a TV show called 복면가왕. 복면가왕의 그 좀 근황을 알린 장면을 제가 봤었거든요. And she even shared news about her battle with cancer. 그래서 좀 희귀함, 그 항암 치료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 원히트 원더지만 명곡 곡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래를 되게 실력 있게 부르시던데 독보적이잖아요. So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just in a second. 이 원곡을 저희가 곧 있으면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After I introduce a few more messages from you guys. 우리 키시 모닝 그룹께서 You are looking good this morning. Oh, are you talking about me, Summer? Like, are you watching me right now? 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지? 어제 팩해서 그런가? 근데 이 모닝그룹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Vivo Radio right now, you're gonna see a logo, Morning Groove logo, and right next to that logo, there is me, a picture of me. Believe it or not, that is me.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입고 있는 옷이랑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로고에 있는 제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뭔가 AI 같은 그 인물이 딱 사람이 돼가지고 나온 그런 느낌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토샵을 하실 수가 있지? 제가 봐도 제가 아닌 모닝그룹. 언젠가 회사 좀 잘 돼가지고 이 프로필 사진 싹 한번 새로 찍을게요, 여러분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우리 Marco Polo Morning Groover says Hi, 지금 생방인가요? 매일 아침 내 귀가 즐거워요. 내 귀에 캐니 그렇구나. 여러분들 좀 좋은 노래와 어떤 저의 그런 건방지고 좀 깝죽깝죽대는 제 목소리와 함께 즐거운 아침 보내고 계시는구나. Well, anyways, welcome to the program, Marco Polo. Looks like you have joined our open chat room. I have to really try to promote about our open chat room as much as I can. 이 오픈 채팅방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방송 안 할 때도 여러분들끼리 막 인사도 건네주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따뜻한 그런 모닝 그루버들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Alright, so here is one more message about that go-to spot. 단골집에 대해서 또 다른 문자가 있어서 요거 소개하고 노래 들어볼게요. 0117 모닝그루버, 저희 부산에는요, 땡땡국밥이라고 엄청난 순댓국 맛집이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 로컬도 늘 웨이팅을 걸어야 해서 점점 먹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 수영 보내놓고 그 사이에 대기 걸어놓으면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아이 끝나고 같이 먹으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부산 오시면 꼭 추천해요. 대기를 걸어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먹는 거예요? 뭔가 좀 한산한 시간에? Yeah, this is the thing about visiting Koreans go to places in Korea. 맛집을 좀 가시려면은 여러분들 좀 쉽지가 않아요. It's like a huge competition. You need to download a few apps to set the queue of that restaurant. It's not easy.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맛집들 좀 빠릇빠릇한 사람들은 그래도 찾아가잖아요. You know, we are able to discover these restaurants, good restaurants indeed. We get so much information, but when it comes to the elderly, it got me thinking that it'll be not so easy for them to visit these places. 근데 사실 어른들도 이런 데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뭐 웨이팅 걸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좀 젊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막 슬픈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맛돌이 식당 즐기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다그 캐치땡땡 이거 어플로 다돼 있고 이래가지고, 아, 저조차도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You know, we just gotta do as we are told to do to enjoy that great taste of a food at a restaurant. 하플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요즘엔 좀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우리 민줄리나맘님께서, 어머, 피디님, 셔츠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해피데이입니다라고 칭찬 하나 겟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민줄리나맘. 셔츠 앞으로 좀 자주 입어볼까요? 맨날 반팔만 입다가 오늘 한번 기분 내봤습니다. But anyways, Morning Goobers, going back to our remake rewind, let's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Juju Club, 나는 나.

Mic check, mic check. 5, 4, 3, 2, 1. YouTube with or without you. It is time for 노래방 코인을 넣어주세요. 동전을 넣어주세요. Please insert your coin. 5, 1, 2, 8. Next song will be reserved. 다음 노래 예약 완료. 좋아요, 여러분들. I don't know if you know. Probably you would know that I'm a huge rock lover. 저는 또 락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soft rock, modern rock, 뭐 어쩌고저쩌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heavy metal 저는 다 좋아합니다. I like everything. 저는 락, 기타와 드럼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드럼은 민동혁 감독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Queen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노래 쭉 이어가면서 노래 듣는 시간, 또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노래 좋아하신다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듣기 위해서 이어폰 장치

뭐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as a time.
1: My body,
0: my body bruised.
1: 나 막 멍들어버렸어. What am I supposed to do? I'm all bruised, everyone. Anyways. 밖에서 바구니 팀장님이 오늘 노래에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해주셨는데 Because I feel like it. I feel so light right now.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많이 불러서 깜놀랬다고. 아, 이제 좀 노래방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Because this is what 노래방 is all about. Because what I do is I keep talk like an MC of a 노래방. 근데 원래 노래방에는 MC가 없잖아요. So I might as well just sing, you know? 아, 알았어요. 은근히 우리 바구니 팀장님이 또 TMI 퀴즈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TMI 퀴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부분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부르고 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 불렀으니까 We're gonna be giving out some TMI quiz for you. 노래방에는 항상 TMI 퀴즈가 곁들여지거든요. So today's question. What do you think Summer had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과연 썸머는 두 끼 연속으로 뭘 먹었을까요? What on earth did Summer eat yesterday? Two meals in a row. The same thing. Two meals in a row. Can you guys do this? 여러분들은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드실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제 썸머가 도대체 두 끼 연속 뭘 먹었길래 일어나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뭔지 한번 보내주실래요?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뭐 오픈 채팡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just leave your answers over there.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And I actually quite enjoyed eating that meal two times in a row. 과연 뭘 먹었을까? 정답을 알아맞혀주세요. 과연 어떤 우리 알바생 모닝그룹어가 정답을 즉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끼 연속 가능 가능? 몇 가지 가능?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음식이 맛있다면 If a food is really tasty, if you're eating like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meal, for how many times can you eat in a row? 궁금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다음 rock and roll rocker 0879 Aerosmith I don't wanna miss a thing 재생 좋아요 여러분들 Aerosmith 나왔습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단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Aerosmith Armageddon OST죠 여러분들 Did you guys see this movie? 굉장히 또 고전 우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ould stay awake 가볼까요 여러분들
0: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부장님. 와우, 아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썸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썸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t to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저를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걸어봐. 쌈마피디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0: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달아오르고 있어. Let's go, everyone. 옛날 노래 특집.
1: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업계에서 정답을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오,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 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 SHV? 신흥배 모닝그룹 하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VOBO radio. 민준리는 맘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Bob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뭐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폴로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왕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I'm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core things. 같이 할게요.

Ricky Shinaka, rock and roll, everyone. Rock never dies. 좋아요. 공산 그리모닝보다 떡볶이 아닌가요? 전 세 개도 가능합니다. Oh, there's someone who can actually eat 떡볶이 for three meals in a row. 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코리안이라면 떡볶이 세 개 이상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글렀네요.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김치찜이라고. 땡땡땡. 저는 김치찜 만들 수 없어요. 어려워요. 캔 모닝그룹 카레라고. Curry is not the answer. Summer made it by herself yesterday. 자, 오케이. 여러분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분식인데 제가 두 끼 이상 먹은 건. 자, 말아줘.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김밥 말기에 좀 빠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것 같아요. So I love making kimbap to myself because I get to include my favorite ingredients.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볶고, 그다음에 비싼 시금치.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our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Summer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 만든 코너입니다. So here on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해 볼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Fashion Back in the Days. 지금부터 라떼 패션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라떼는 어떤 패션이 유행을 했는지, 라떼는 어떤 걸 좀 입어줘야 킹카, 퀸카가 될 수 있었는지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Share your thoughts, memories, and stories about those throwback fashion in your generation. 라떼는 멜빵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화장실 가기에는 조금 불편해도 패션을 위해 감수하고 입었었죠. 이런 사연 좋습니다. Or you can send in something like back in the days, sunglasses that had light color were in fashion. My sunglasses were square shape and the color was coral pink. 혹은 라떼는 캉캉 치마가 유행했었어요. 아, 젤리 슈즈도 같이 유행해서 한 세트로 입고 다녔어요. 이런 사연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

싱그루버들 라떼는 어떤 패션이 유행을 했었나요? 관련된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Wonder Girls with Nobody.

Welcome back to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Once again, today's topic is fashion trend back in the days.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더걸스 노래 듣고 왔죠. 복고의 아이돌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라떼 패션 관련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좀 미리 받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This is June 0289 Morning Groover. 라떼에는 남자 머리에 무스 바르는 게 유행했었어요. 앞머리를 깔끔하게 무스로 정리를 해줘야 진정한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참 느끼한 헤어스타일이에요. Back then, it was really trendy to apply mousse to men's hair. To become a true fashionista, you had to neatly style your bangs with a mousse. Looking back now, it's such a dated, outdated hairstyle. 무스 바르는 걸 유행 진짜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듬뿍 머리에다가 발라서 그 꽃이

천천히 빗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얇은 빗으로 한번 샥 빗어주는 그 과정 자체도 되게 느끼한데 무스를 바르는 건지 기름을 바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미나케이 머닝그룹어께서 저 때는 스키니진이 대유행이었어요. 처음에는 무난한 색상으로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색깔들이 더욱 과감해져서 색깔별로 스키니진이 다 나왔었죠. 소녀시대가 스키니진을 유행시키는데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스키니진 절대 못 입어요. 피가 안 통해요. 라고 Back then skinny jeans were all the rage. At first, everyone had a pair of neutral colors, but later on, the colors became bolder, vivid, and skinny jeans came out in all different colors. Girls' generation seemed to have played a big role in popularizing skinny jeans, and now I definitely can't wear skinny jeans. They are too tight for me. Skinny jeans은 진짜 건강에도 안 좋은데 꽤나 몇 년 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죠? 처음에 저도 무난한 색깔 회색 톤으로 된 스키니진이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새빨간 색깔과 그다음에 완전 파란 색깔 이런 것들도 많이 입고 다닌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소녀시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녀시대가 이 스키니진을 유행을 시켰잖아요. G 노래 때문에 아마 유행이 된 걸로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노래로 춤을 추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수련회 때. 갑자기 또 그 수련회 때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스키니진을 안 입고 다른 곳을 입고 춤을 췄었는데 스키니진 입었으면 좀 소녀시대 같았을까요? 죄송합니다. Morning Groovers, continue sharing any memories or recollections you have about throwback fashion items. 계속해서 라떼 패션에 관한 모닝그루버들의 추억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peaking of girls' generation, let's take a listen to G.

So I talked about my little dance performance back in high school, dancing to the song G by Girls' Generation. And I told you guys that I wasn't wearing any skinny jeans when I was doing the performance. 그래서 박은희 팀장님께서 그럼 도대체 뭘 입고 춘 거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옷은 입었고요. 이때 미니스커트를 입었었어요. 너무 과감하죠? 근데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이 소녀시대 노래 G만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카라의 Rock Your Body랑 같이 뭔가 이렇게 매쉬업을 해가지고 노래를 믹싱을 해서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두 곡을 쳤거든요. 근데 메인이 카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니스커트에다가 스타킹을 신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아,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But anyways, this is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explore cherished throwback memories. Once again, today's topic revolves around old-fashioned items. 오늘은 라떼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829 Morning Groover said, Do you remember the brand Get Used? That brand was really trendy in my generation, and wearing a tight t-shirt with white pants was a thing. 아, 이 쫄티라고 하죠. 정말 몸에 쫙 붙는 그런 반팔 티셔츠에다가 와이드 팬츠를 입는 건 요즘에도 근데 이런 패션 유행하지 않나요? 아, 쫄티까지는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와이드 패션은 또 워낙 유행을 하니까 요즘 다시 유행은 돌고 돕니다. 아, 스키니진 다들 버리셨나요? 나중에 스키니진 유행 돌아오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려운데요. 전 스키니진 너무 불편해서 안 입고 싶거든요. 우리 0312 모닝그룹업께서 떡볶이 코트 아시는 분? 학생 때는 이거 하나씩 다 입고 다녔어요. 솔직히 지금 봐도 교복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듯해요. 떡볶이 코트 저도 입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거의 문신 수준으로 몸에 장착하고 다녔습니다. 저 때는 에메랄드 파란 색깔, 또 튀는 색깔을 좋아했었어서 제가 그런 색의 떡볶이 코트를 입었었는데 우리 모닝그루버들도 떡볶이 코트 입으셨나요? Anyways, I'm gonna be back with more of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WOW! Kara, Rock You!

Thank you so much for reminiscing my memory, 박은희 팀장님. 학교 빡세 듣고 왔습니다. 1242번인 그룹업께서 제가 학생 때는 힙합 패션이 유행이라 체인을 바지에 달고 다니는 거 많이들 했었죠. When I was a student, hip-hop fashion was trendy, so people used to wear chains hanging from their pants. A lot of people did it. 이 체인 달고 다니는 거 저 초등학교 때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입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말고요. 힙합 얘기 나오니까 저희가 힙합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Ring My Bell by Dynamic Duo 그리고 featuring Naol.